心里。

0: 外，中午11点半，你的外卖应该还在路上，期待的过程才是最美的时光。
1: 每一秒送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7월 21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은 부분적 보도 단위 문예원단과 공공문화장소에서 선전사상문화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은 습금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주제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류 사상 여론을 발전시키고 량질 문화 공급을 풍부히 하며 연변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목소리를 전파하며 연변의 형상을 전시함으로써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인심을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일보는 1948년에 창간되었으며 전국 소수민족 지역에서 가장 먼저 창간된 지급시 당기관지입니다. 호가복은 연변일보사 1층 대청에서 신문사의 개혁발전 로

과정과 종점 사업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일보는 주당위 기관지로서 당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연변의 변화를 기록하며 대중을 위해 선전하고 봉사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조류 여론 진지의 책임과 담당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주당위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연변의 이야기를 정성껏 잘 들려주어 연변의 목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연변의 형상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신문사 한문, 조문, 뉴스 취재 편집 중심 및 뉴미디어 중심에서 호가복은 편집 기자들과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중대 보도 주제 선정과 기획, 뉴미디어 플랫폼 건설 및 운영 등 상황을 상세하게 요해하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주제 선정과 기획, 지식 소양, 문자 실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시사 열점과 대중의 관심사를 둘러싸고 분석, 견해, 무게가 있는 평론, 인터뷰, 정술과 심층 보도를 더 많이 내놓아 뉴스의 감화력과 영향력을 힘써 강화하게 합니다. 위챗, 틱톡 등 뉴미디어 계정 건설을 강화하게 합니다. 플랫폼의 영향력을 높이고 전파 피복면을 넓히며 량질의 콘텐츠로 시청자를 흡인하고 높은 온라인 방문량으로 시장을 움직여 기업이 실질적인 전파 가치와 상업 잠재력을 볼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을 찾은 호가복은 합성 계획 틱톡 공개, 연변 우선 생방송실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생방송 실황을 시청하면서 영상 제작, 생방송 제품 판매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타성 시의 경험과 방법을 적극 학습하고 참고해야 합니다. 코너 설치, 내용 기획, 생방송 운영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최적화하며 생동감 있고 생생한 시청각 언어로 연변의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은연중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성이 빛나는 점을 발굴하고 보여주는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작은 이야기로 큰 주제를 보여주고 보통 사람의 작은 빛을 통해 사회계 핵심 가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연변 우선 등 특색 코너를 깊이 있게 운영하고 시장 수요와 기업의 기대를 주시하며 몰입식 공장 탐방, 상황 맞춤형 추천 소개 등 방식을 통해 더욱 많은 연변의 좋은 제품이 널리 알려지고 전국에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수 언어의 독특한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에서 호가복은 온라인 전시 공연을 현장에서 진지하게 관람하고 무용극 오설 장백의 연습 과정을 관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가무단은 연변의 형상, 연변의 풍채를 전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더욱이는 외부에서 연변을 요해하고 연변을 읽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 전시 공연을 함께 틀어지는 것을 견지하고 우아하고 통속적이며 널리 사랑받는 정품 력작을 더 많이 창작해 전파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방문량의 열기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동경하고 연변에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군중예술관 연길시 문화관에서 호가복은 문예 종목의 리허설을 관람하고 일상 운영, 문화 해민 등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공문화봉사의 주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계절의 노래 등 브랜드극을 우수하고 정교하게 만들며 고빈도 고품질의 문예 공연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점 관광지 및 연변 슈퍼리그, 동북 슈퍼리그 등 브랜드 경기화의 협력을 심화하고 상시화 전시 공연 맞춤화 봉사로 수익을 창출해 공익 사업에 더욱 잘 조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변 도서관을 찾아 청소년 열람실, 아동 열람부, 특장 문연부에서 일상 접대량 대출 열람 봉사, 특색 활동 전개 상황을 상시하게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고 학습하고 충전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장 서적을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기술 수단에 의거해 전적 전시와 해독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종이 서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묘미가 넘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열독 체험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정품 커피, 간편식, 차음

종교 등 업태를 질서 있게 도입해 도서관이 단일한 대출 열람 장소에서 열독, 학습, 문화 체험, 레저 사교가 일체화된 복합형 문화 공간으로 전환되도록 조동함으로써 도서관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문화 생활을 즐기는 도시 서재, 도시 기지를 함양하는 따뜻한 쉼터로 되게 하게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 선전 사상 문화 전선은 습근평 문화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확한 정치 방향, 여론 방향과 가치 취향을 확고히 파악하며 중심 대국을 둘러싸고 주제와 주선을 탄탄히 틀어지고 당내의 혁신 리론, 선전 교양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주류 여론 인도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문화 사업과 문화 산업을 번영 발전시켜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추동하는데 정신적 힘을 결집하고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을 선차적인 정치적 임무로 삼고 각종 매체 플랫폼 지원을 총괄적으로 잘 활용하며 더욱 많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리론 문장, 심층 보도를 내놓고 알아듣기 쉽고 기억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는 소박한 말로 그 속에 내포된 도리를 투철하게 말하고 항리를 깊이 있게 말하며 천리를 생동하게 설명함으로써 당의 혁신 리론이 기층에 닿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 예술관 등 문예원단의 창작 역량을 충분히 발휘시켜 문예삼일꾼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 짙은 민속 풍토 가운데서 영감을 얻고 두터운 역사적 축적, 풍부한 홍색 문화 가운데서 힘을 섭취하며 선명한 연변 특색, 변강 특색을 띤 우수한 노래와 무용 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해 가무의 고향이라는 간판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진지에 의탁해 공익 공연, 문물과 박물 전시, 경전 낭독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편적이고 질 높은 공공 문화 봉사를 향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견인으로 도시, 서재, 북카페, 역참 등 대상 건설을 확실하게 잘 틀어주고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체험관, 연변 발해력사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전시공연관의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일련의 중대한 문화관광 대상을 유치해 문화관광의 새로운 시나리오와 새로운 업태를 가열층 풍부히 하며 연변 관광탐방과 레저 소비 열풍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급 지도자들인 박군봉, 왕길보, 리시가, 윤조휘 및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7월 19일 연길 수상시장이 개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군중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짙은 생활 정취를 간직한 이 도시 상업명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개업식은 무용 소매춤과 여성 이중창 도라지 타령, 가무 연변훈 등 다채로운 문예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와 연변 동방 수상주야시장 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춘이 차례로 축사를 하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연길 수상시장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새 수상시장 안에서는 각종 특색 간식 매대에서 구수한 향기가 퍼졌고 군중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복은 활동에 참석한 조시 지도 일꾼들과 함께 시장 매대를 무작위로 방문해 업주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점 후 소감과 개업 준비 상황, 경영 전망 등을 자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상시장은 연길을 대표하는 생활 정취의 명소이자 문화 관광 명함으로 광범한 군중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군중 문화를 알고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창구입니다. 새롭게 건설된 수상시장은 시설과 경영 환경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업주들의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우수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업주들이 새로운 경영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과 신용을 지키며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경영해야 합니다. 또한 식재료 구매와 가공 과정 등 주요 고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정통 맛과 우수한 품질, 따뜻한 봉사로 기존 고객을 지키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여 경영이 더욱 번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 중인 군중과 관광객들과 교류하며 새 시장의 전체 환경과 업태 배치, 식사 체험 등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0: 그는 앞으로도 시장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정통 연변의 맛과 활기찬 생활의 정취를 더 많은 친지들에게 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맛을 찾아 연기를 방문하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방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 씨는 운영 기업과 함께 이번 개업을 계기로 높은 수준의 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정밀한 운영을 실시하며 체험형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과 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수상시장을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고 민속 매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각층의 내부 장식 스타일과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며 안내 표지와 점포 간판 등 세부 요소를 더욱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매대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개조 업그레이드를 강화해 생활의 정취가 넘치면서도 품격을 갖춘 고품질 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 인도교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조기에 완공 사용함으로써 거리와 강변 풍경을 더욱 잘 연결해 다리와 회랑을 따라 짙은 생활의 향기가 퍼지고 활기찬 인파와 관광객이 시장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능 확대와 품질 향상에 힘쓰고 커피와 베이커리, 간편식과 차 음료, 문화 창작 수공예 등 새로운 업태를 적극 도입해 시장 기능과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수상 시장이 미식 체험과 휴식 쇼핑, 사진 촬영, 관광 등을 한 대에 아우른 복합형 문화 관광 거리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군중과 관광객들의 다양하고 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 지역 주민은 자주 찾고 외지 관광객은 반드시 방문하는 인기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 수상시장은 삼곳 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강변에 위치하며 건축 면적은 12,300평방미터입니다. 총 850개의 매대가 있으며 1층과 2층은 건설 과정에서 장면 재현에 중점을 두어 기존 시장의 활기찬 생활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3층은 현재 계획 설계 단계로 앞으로 독서와 휴식, 비즈니스 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군중과 관광객들이 미식을 즐기는 동시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 지도일군 호법군, 리 씨가 조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 연결 씨 기관 간부 대표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옥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파란 꿈을 안고 달리던 학창시절, 어느새 내 고향 강물 따라 흘러가고, 석양을 바라보며 흰머리 날리어도 가슴에 품은 뜻은 여전히 변함없네. 아, 아름다운 황혼이여, 황혼에 피어나는 푸른 꿈이여.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박옥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평소 신발도 상황과 공능에 따라 신어야 되는데요. 운동화는 그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농구화, 러닝화, 테니스화, 바드민턴화 등 다양한 운동 전경에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신발 밑창과 신발 표면의 디자인, 재질도 이에 따라 다른데 합리한 선택을 해야 운동 손상을 줄이고 운동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별이 있을까요? 네, 먼저 농구화입니다. 농구 운동은 많이 뛰고 빠르게 멈추기에 농구화의 바닥은 전방위적인 미끄럼 방지와 충격 완화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고 홈이 깊습니다.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 표면에는 쉽게 변형되지 않는 고강도 복합 재료나 가죽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러닝화입니다. 동일한 충격 완화 요구 사항 외에도 더 가볍고 산열과 통풍이 잘 되며 신발 표면이 더 얇고 신발 밑창이 대부분 세로 방향 미끄럼 방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화, 탁구화, 바드민턴화입니다. 종목의 운동 특성에 따라 디자인에 중점을 두지만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운동 중 측면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신발 표면 양쪽이 보통 보강 처리가 되어 있으며 바닥은 가로 무늬를 주로 해 측면 미끄럼 방지를 실현합니다. 다음은 배구화입니다. 전반적으로 더욱 가볍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성능이 뛰어나며 발목 높이가 적당한 형태로 설계돼 충격 완화와 빠른 방향 전환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네, 그럼 어린이는 운동화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어린이는 아직 성장 발육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발 밑창의 앞부분 3분의 1을 구부릴 수 있고 뒷부분이 딱딱한 신발을 선택해야 아이들의 발 근육을 충분히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발 앞부분은 철저히 보호해 부딪힘과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운동화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신발 표면이 더러워졌다면 가능한 한 물티슈나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된 깨끗한 천으로 얼룩을 닦아내야 하며 세탁 시 장시간 물에 담궈 놓아 신발의 접착면이 갈라지거나 신발이 노랗게 변하거나 재질이 노화되는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물이나 직물의 신발 표면은 딱딱한 솔로 씻어 섬유 소재의 3차원 구조를 손상시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신발 속 관리는 주로 통풍과 건조를 원칙으로 하며 운동 후에는 세균이 번식하거나 냄새가 날수 있기에 밀폐된 신발장에 직접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간의 청결이 필요하다면 신발 깔개를 꺼내 단독으로 씻어 말릴 수 있습니다. 네, 잠을 잘때 방이 너무 더우면 각종 질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답니다. 네, 낮 고온에 비해 야간 고온이 인체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지속적으로 고온이 유지되면 신체가 정상적으로 열을 발산하고 자가 회복을 할수 없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 너무 더우면 전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칩니다. 밤은 인체가 휴식을 취하고 낮에 열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는 핵심 시간대입니다.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 신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먼저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918만여 건의 주민 사망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낮 고온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열야 노출은 비사고성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독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수면 장애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위로 깨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바, 야간 기온 상승으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수면 시간이 44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온도가 섭씨 28도 이상이거나 습도가 과할 경우 수면 질이 저하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 만성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부하가 증가됩니다. 야간 고온은 인체의 자율신경계통을 교란해 심박수 증가, 말초 혈관 수축, 혈압 파동 증가를 유발하며, 이는 심혈관 계통의 장기적 부하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악성 부정맥 등 위중한 응급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사병 위험이 증가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밤 동안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핵심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다음날 기초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량 여분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세포와 장기에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인은 열성 뇌졸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의사는 일부 로인들이 냉기를 받을까봐 우려해 에어컨을 켜지 않아 방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야간 발한이 과도해져 탈수가 발생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혈 용량이 감소해 뇌경색 및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름철 냉채를 보관할 때이 시간을 초과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여름이 되어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원하고 입맛을 돋우는 냉채가 식탁의 단골 메뉴로 됐고,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의 냉채 코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급성 위장염, 세균성 식중독도 연중 최고 발생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채는 2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조심해야 한다는 주제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많은 네티즌들이 오래된 냉채를 먹은 후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냉채는 상온에서 보관 2시간이면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한답니다. 냉채는 대부분 고온 살균 과정이 생략돼 있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균이 매우 쉽게 번식합니다. 보관 시간, 식재료 선택, 조리 과정에서 조금만 소홀해도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섭씨 30도 이상으로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병원균이 빠르게 증식하기에 최적의 황금 온도대로서 미생물 번식 속도가 겨울보다 3배에서 5배 빠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즉석 냉채 미생물 위험 모니터링 보고 2023에 따르면, 냉채를 상온에 2시간 두면 세균 수가 이미 질병 유발 기준에 도달하고, 4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육안으로 신맛이나 끈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바로 폐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별 큰일은 없는데 괜스레 좀 기분이 언짢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도 있는데요. 마음이 지칠 때는 이 네 가지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왜 저래 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세상엔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명언이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흔들릴수록 가만히 그냥 그렇게 흐르게 둬보세요. 마지막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도 잘 살고 있는 지금의 나를 인정해주세요. 마음이 지쳐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용한 쉼터가 생길 겁니다.

인생을 살수록 공감 가는 글들이 있습니다. 입에는 말을 많이 담지 말고 가슴에는 근심을 많이 담지 말 것이며 위에는 음식을 많이 담지 말거라. 소란한 마음엔 고요가 필요하고 무거운 하루엔 여백이 필요한 법입니다. 드러내는 삶은 결국 나를 지키는 방식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가끔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수록 말을 많이 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많이 하는 말이죠. 부질없는 걱정을 하지 말거라. 우리가 하는 100% 걱정 중에서 4%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걱정으로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조금 무겁겠지만 무거운 분들은 내 마음을 비워내고 마음의 여백을 가져보세요.

0: 네, 오늘 시간에는요,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터가 필요한 그런 글들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을 쉬게 해주는 글. 남의 말에 휘둘릴수록 내 삶은 멀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마음이 시끄러울 땐 행동하지 말고 멈춰보세요. 그리고 미움이 커질수록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나의 상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꾸짖는 말보다는 토닥이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상대를 보는 눈길이 한결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네, 이번 순서는 소품, 돼지약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1: 잠만! 경찰차! 딴 데로 갈까?
2: 어디로 갔는가? 털어! 털어! 여기 있었구나. 그래, 뭐, 나 어디로 갔는가 해야지. 연달. 민변 연달. 연달. 수인의 집이야, 가대지면 경기 수인의 용기를 일본아 가고 없고 수인의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래 내 수인의 한 사람한테서야 이 약을 가져왔어. 근데야 수인의 한 사람이 나 내 나오기 위해 한도 부르 벌수라. 그래서야 어떻게
1: 아줌마 지지 밭가리서 몰라도 기절나 돼지 같은 게서 죽게 되면 잡아야 되지. 그러다 얘 설문지나 못하고 죽게 되면 툭 털고 나서 아무것도 돼야
2: 무슨 방송 이렇게 써요?
1: 터뜨려
2: 우리 돼지 있대요. 이제부터 조금만 차려 지우면 제가 다 받게 돼요. 여기 얼마 심이기는지 봐도

0: 야, 이 아줌마 큰일 진짜 그랬네. 아, 이사도 사람한테 표 보이고 약 가져간대. 수야한테도 아이고 아미약이라 가져왔잖아.
1: 아이,
0: 나 잠깐 물어봅시다. 잠깐. 아,
1: 아이.
0: 잠깐 물어봅시다.
1: 아이, 안 돼요.
0: 그냥 뭐 어째 그래.
1: 우리 대디제요.
0: 예.
1: 그동안 이틀째 똥물을 짜다 짜던 게요.
0: 예?
1: 오늘은 그저 맨 탁 버리고 늘어져.
0: 아, 옳스코. 예, 예, 똥물싸게 물려. 옳스코. 똥물싸게. 옳스코, 가봅시다. 가봅시다.
1: 그랬거나 이게 돼지 똥물싸게 물려.
0: 가봅시다.
1: 근데 어째 이게 한쪽으로는 채굴 짠게 조선말로 그렇게 기우.
0: 야, 기야. 아기 한쪽 말이라고 원래 조선말로 버릴까 조금 길어질 것만. 여기 딱 들어봐.
1: 아, 옳스코. 어느 때도 내야 시장에 가서 쌀 파매 볶아라 매땡이 하거나요 채굴 짜던게 얼른 입쌀 탔어 하거나 이마을 길어도 있어. 내가 오늘요 저녁은 맨발을 찾았어. 저것저것 봐도
0: 야 정말 오늘 애딱 맨집 탈 때다. 야 정말 이게 정말
1: 봐도
0: 이거 어떻게 쓰는가 하기다 뭐야.
1: 야
0: 야 어쩌면 저게 얘 눈빵집 왕가 털을 따나기잖아.
1: 아이 엄마 아마이 제 이름 따라 기억을 쓰는 게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어 정말
2: 아줌마 내 가서
1: 아이 나 누가 준다는 게 누나 어떤 게 깊은 게 우나리 요거 짜가다 봐주고 길이 써 하고 누가 봐주 그냥
3: 야야야야 아줌마 잘게 말이다
1: 봐주 제가
0: 가자! 야, 이게, 무지개 발이 또 싸는 것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가게 나네.
2: 어, 그래? 근데 이 쪽수자는 게 무지개야?
0: 아줌마!
1: 야!
0: 집에 돼지 어느 마이큼도?
1: 오, 이전은 그저 단방 다 팔게 됐어. 그래야 됐네. 요렇게 안달해도 되겠어.
0: 예, 그래, 됐어. 돼지!
1: 야.
0: 똥물 싸게 물량 설명서라.
1: 야.
0: 예. 그, 저, 아줌마, 그, 어따 그 뜨기도 잊어먹겠어.
1: 야, 아무것도 안 가져.
0: 내 명심해 드렸어, 예?
1: 내 청기도 없게 거저 돼야. 내리 딱 보내가면 내 다 기억할게.
0: 예.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바.
1: 야.
0: 돼지의 크기에 따라서 부동하다.
1: 야.
0: 다시 말해서. 큰 돼지에게는 먼 기분이다. 작은 돼지에게는 작게 먹이면 된다.
1: 그게 다 원하지 뭐.
0: 돼지란 놈은 워낙 전적적으로 태세 없는 짐승으로서 이 약을 자기가 먹고 싶어 하는 대로 먹이면
1: 그러다가 너무 많이 먹이면 죽대요.
0: 야, 이 아줌마 남이 왕왕 내리 보내가야겠다. 옆에서 막 깨끼지 마서 막 착각했구만.
1: 야, 어서.
0: 그런 근심은 하지 않아도 됨. 내내 하면 다 그럴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다.
1: 야.
0: 그래서 사람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산속의 범은 어째 약한 짐승을 하루에 다 잡아먹지 않을까. 그러니 돼지란 놈도 이 한병살이 약을 다 줘도 자기가 먹을 만큼 먹을 것이 알만하도.
1: 야. 우둔한 게 이 한병살이를 다 줘서 제대로 저절해 먹을 수 있을까?
0: 어때? 응신비한 분?
1: 나, 아이, 너, 사회 발전해서 사람들도 영민해진 게 그 두 달 새끼들도 영 영민해 되겠지. 근데 이거 사회 그 이야기 부작용 없다.
0: 어지 그만. 아, 그 옛날 약들이 질이 없어서 부작에 맞지 지금 그런 폐가랑이 근본 없었고.
4: 아, 그러다고 어, 주의사하여다에 혹시 돼지 약을 먹일 때 약병살이를 깨서 돼지 목줄에를 상하게 하는 현상만은 비면 할 것. 아마나 가봤어. 나 가봤어.
1: 무슨 더 깨는데 우리 돼지 모르겠어. 그나저나 세월.
0: 네.
1: 저거 해서 그냥.
0: 그렇지. 가보.
1: 돼지 다 잘못되겠다.
0: 저 이게 어머나 헛줄 나갔다. 야, 그 아까 이게 정말. 저기.

0: 내 아들이 저 양은 뭐 잘못되지 할까? 이 양 냄새를 맡아봐서 그렇게 센 양은 아니겠다. 가차차 죽겠지. 야, 야, 내가 헛둘 났다, 오늘이야. 아, 이제 견디었지. 오늘은 해먹기 전에 이 돼지고기를 다 팔아야 되겠는데, 저 사람 그립지 않을 배우지 아닌가? 야, 이제, 야.
1: 아, 사람이 아니오.
0: 저기 사람이 아니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 난야 책장사요.
3: 이사나 여, 나네야 현신화 서점에 있는 박동무라고.
0: 박철호라 하고.
3: 아, 그래서
0: 미장박.
2: 어, 그럼 우리 집안이구만. 나도 미장박.
0: 아, 그래서 그 아이,
3: 아이, 아이, 야, 야, 야,
2: 야,
3: 야,
2: 저 어디로?
4: 아, 동무가 그 민병 전달하면서?
2: 가야.
4: 어째서?
2: 젤라 현장에서 뭐라고?
4: 재미없다.
2: 먹으라 니 없어.
4: 에이유, 젊은이들 조직해서 일을 벌리면 재밌겠는데 어째.
2: 이게 다 옛날 소리구만.
5: 지금 예, 캐라 잡아먹을 돈이 없음 금방 할도라고 조직을 못했구만.
4: 에이구
2: 정말이구만.
4: 오메 볼라니까 문화실도 굳었구만. 어째 청년 활동이라면 다양하게 벌려보죠.
2: 아이고 그게 다 옛날서 띠우.
4: 아이 나 얘기해줬어.
2: 아 이거 진짜 외국 담배가 붙였지.
4: 야야 그러지.
2: 걔 난 어째 찾아.
4: 어 그런 게 아니야. 저 사실은요, 우리 서점에 농촌에서 실험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 들어왔길래.
2: 무슨 책?
4: 내 이렇게 직접 메고 왔다.
2: 보겠어. 야, 빨리 해. 그
4: 야, 이게
2: 내가 보겠어.
4: 대충 웃기는 거
2: 있어. 아, 저 빨리 꺼내. 보겠어.
4: 그 대학인 정말. 자, 뭐, 과학기술 서장이요.
2: 예? 이런 배는 무지개 없느냐? 그래, 이게 무지개 저 우트브레 안 돼요, 야 무지개 선생님 좀 잠깐.
5: 아니야 거둬들겠노?
4: 야, 아 어떻게 거둬들겠어? 한 책에 이런 40자이래. 담배 한 통감밖에 아니래요.
2: 멍청해 더 어디 있으면 돼. 우리 아이가 돼지고기 장사를 하면 돈이나 좀 벌지 그렇지. 지금 멍청해 어떤 아들은 장백 사표 담배도 위해서 하는 사표. 아니 같애 근데.
4: 아이 저러. 옛날에야 우리 민족은야 돈으로 팔아서도야 자식들 공부시켰다.
2: 아이고 그런 말을 현실에 맞대했구만. 잡지라는 것 참 무슨게 아짜짜게 있어야 못 봤어. 무슨게 그렇다 뭐 못 팔아 못 쓰고 뭐 갔어 갔어 갔어 못 팔아.
4: 아이 저러. 저 그래도야 지금 이 시대 절조로 다르다며 이런 과학기술 서장이라 많이 봐야 한다.
2: 자 걷어칩소. 우리 같은 청년들이다 무슨. 아이, 너희나 좀 보러 일찌감치 고급 섹시 나오다 작아나가면 그만해서 웃기신 듯이.
4: 아이, 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게 무슨 큰일이 해.
2: 웃기지 마소. 지금 대학 교수님 아까들은 만나 부시실 해놓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돼지고기 장사를 하는지 생각지도 못했어. 내일 놀면서 무엇을 봤다. 뽀야 뽀야지 한정만 생각했구만. 정말이 그만.
4: 정말 이럴 뻔을 줬어야.
2: 대학이라 못 갈 바에야 뭘 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일찌감치 나와 잔돌림피나 보는 게 상습지.
4: 아이 그럼 철호는 그 연애편지도 못 쓰겠구만.
2: 무슨 소리야. 연애편지야 쓰면 찔라구만.
4: 에이 난 못 믿겠어.
2: 아 정말이구만. 나 일들 났어.
4: 야
2: 네 하나 당첨이야. 아 사랑하는 애바띠 오늘도 그립고 그리운 그대 모습 꽃보다도 어여쁜 내 사랑 그대여. 이야 아 이런 말만 믿겠지. 그거 온 동네 청각들이거든. 어기장 가면서 막은 너무 까먹기 그만을 같았다. 저런 저런 내 사랑.
4: 아이 그런데야 아 그래 하늘에 저 돼지고기만 팔자 죽겠어.
2: 아이고
4: 그래도야 세월을 따라가며 살자며 최승급 정도 가야지. 아 그래야 돈 벌고 몸수도 많이 되지.
2: 거다치 없어. 네 그 전에 민대형자들 할 때는
4: 야
2: 나를 따르는 세가들이 그게 없던 게
4: 야
2: 돼지고기 장사라며 돈이나 좀 버는 것 같으라니까 네 앞에서 막 흐물대는 세가들이 주역이들이 깨미띠 같구만. 아, 연장질 하면서 어째, 아, 돈이 안 못 벌겠어? 연장질 하면서 돈 번다고 깸도?
4: 그러자, 이거.
2: 웃기지 마소. 내 장애는 1년 360원을 축제고사하고 연말에 3원 65원밖에 못 샀구만. 한 달에 1원씩밖에 못 벌.

0: 정말이 그만. 아이고 참나.
1: 그런데 도로 그래도 야 젊어서 그런 글 한 글자 읽는 게 야 돈 이름 보기보다 낫다.
2: 어째? 아, 내게 다 농촌 사회주의 사상 결과적이라
1: 뭐. 아, 나 그런 게 아니요.
0: 갑자 갑자 그럼 시끄럽 시끄럽 몰라갔지.
1: 아 이거 좀. 자 그럼 야 이렇게 내 이 책을 야 도로한테 선물하지. 자 봐서 보라니까 그렇지.
3: 네네.
1: 돈 무슨.
0: 여보세요. 야, 정말. 내 아무리 캘팔라 댕겼는데, 무슨 기막힌 사람한테서 돈을 받겠어.
1: 됐어. 아이고, 우리 진세를 아고 말했어.
0: 아, 요란데, 쎄쎄, 저기, 야, 요란데, 여보세요.
2: 아, 깨미래. 저녁에 우리 집은 순대 잡들어.
1: 아, 감사하고.
2: 이래, 부르 돌아다니고 좀 덜덜할 때나 많은데, 이거 봐. 기다리겠어, 그만?
1: 야, 야.
2: 자,
1: 그럼, 야, 야. 네. 그럼 내가 저 앞마리에서 먼저 택을 앞.
2: 예, 그래, 예.
0: 수고하셨어, 그래.
2: 예.
0: 저요!
2: 네? 야, 너한테 정신 잘못했지, 너한테?
4: 내 정신 잘못했어, 우리 집을 가요.
0: 우리 집을 가요. 야, 너한테 뭐, 야, 누가 대낮에 장품을 달려가지 못하는 거야, 너한테? 우리 정신을 가요.
2: 나도 못 하겠다 지금.
1: 아이 무슨 일이야?
4: 아 어쩌냐면.
1: 저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를 하죠.
4: 저 도깨비 때문에 우리 돼지 다 죽었어.
1: 무슨 일이야? 좀 천천히 얘기를 하죠.
4: 근데 저 어디로 가?
2: 아니 다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4: 내 돼지 깜스네요. 내 돼지 깜스네요.
2: 야, 야, 너 마한테 내 돈, 돼지고기 장사래 돈이나 돈을 갖다 들었는데 내 돼지, 내가 좀 앞에라 더 그래, 내가 그때.
4: 내 돼지 깜스네요. 내 돼지 깜스네요.
0: 너 그때 불때에 시계를 찍고
1: 왔어. 아, 야, 지금 소소로.
2: 도대체 무슨 일이야?
1: 아, 아기 들어가서 말이야.
2: 야,
1: 내 들어와서.
2: 야,
1: 돼지 동물사가 몰라 설명서를 들고 와 보내게 달라니까.
0: 보니까 좋대 저야 다 좀
1: 정말 치덕에 밝게 저거 문제네 저런 것도 말 손을
4: 그러면 모른다고 할 게지 진지 많은 것들은 대본 어대부
1: 대포래
4: 진지 많은 것들은 그래서 돼지 똥물싸게 물야 물야 돼지란 놈은 워낙 전전적으로 셋이 없는 짐스러워서 제가 먹고 싶어 하는 대로 먹이면 돼. 제 아이래서 그래 내 너무 미심해서 너무 많이 먹이면 죽자니까 아가한테 또 어째서 야
2: 내 어째
4: 사람은 어째서 제가 먹을 만큼 먹고 한 속에 오라이는 어째서 약한 짐승을 하루에 다 잡아먹지 않는가 그러니 돼지란 놈도 이 한 병살이 다 줘도 제가 먹을 만큼 먹이 제 아이래 뭐냐
1: 아, 아줌마이 딱 비급부터 전에게 달라 전에게 주니까 줘야 되겠다
4: 아줌마이
1: 예.
4: 내 이제 말한 것 같은 사투리라도 여기 있음도
1: 아줌마이 그만하소 내가 다 알만 하소
4: 내 무슨 그만하겠어 나는 끝까지 싼다 하겠어
1: 아줌마이
4: 그 다음에 내 부작용 없는 것 같아 또 어째서
1: 어쨌든
4: 돼지 약을 먹일 때 병자리를 깨서 돼지 목줄에를 창하게 하는 폐단만이 분명할 것야 이래서
1: 정신없이 먹여놓고 저래
4: 아줌마이 내 이제 말한 것 같은 것도 여기 있음도
1: 아이 서로 아 이게 정말이오
4: 정말이구만 나는 얘 동대를 광명성대하지 서산이라는 건 모르구나
1: 아줌마이 저 가만히 아이 서로 서로 좀 얘기를 하고
2: 아이 저 아줌마 난 보고서리
1: 야
2: 나는 농촌 졸업생이고 이 동네에서 단호수표라 제일이라고 쳐주니 내한테 모른다 그래
4: 그래 저는 저주 양잿물이라도 마시겠어 마시겠어 마시겠어 빈통제 뭐 빈통제라 알겠지 대포로 그래길래야 저는 고소야 한입 것도 돼지 백종질이 날 팔 때요
0: 아이
4: 팔 때
0: 예 계속 팔 것과 죽였어 야 이거를
4: 그만 나 너무
0: 잠만 나 진짜 나 저기
2: 이 동무들이 정말 이건 뭐 천지냐 이거
1: 야
4: 저기 대지를 쌌더니 사람도 대지를
0: 쌌더니 대지를 쌌더니
1: 아이 아줌마 아 아줌마 그런 말은 문명하게 하면 뭡니까
2: 야 정말야
1: 아이 저로 아 이게 어디 돼지 동물상 이야기고 돼지 회통약이지
4: 무지개랑도
1: 이게 돼지 회통약입니다
4: 오
3: 기 찾아야.
1: 그래 한 번에 얼마씩 먹겠습니까?
3: 삼겹살을 거의 다 먹였어요.
1: 야, 기 찾아야. 아, 여기다는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먹이라고 했는데.
3: 우리 돼지 죽었구나 그러면. 나 그냥 간염을 치료하자는 게 어디겠냐.
1: 저 아줌마 이래서 말고 우리 방법 대서 빨리 가 돼지를 봅시다.
3: 아줌마에서 주의서에서 왔음도.
1: 아니 내 뭐 주의서에서 왔겠음. 나는 저 현신화서점에서 왔어.
3: 쟤 죽었다고.
5: 아, 그래 오늘 주의서에서 일하다가 현신화서점에 갔겠지구만.
1: 아이요 저런 다 이 책이 있어. 책이 선생이고 의사야 의사.
5: 책이 그 보라는데
1: 책이 그
5: 그러자이고.
1: 정말 저 아줌마 우리 빨리 가봅시다. 예? 자,
3: 이큰 동네 하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어찌겠어.
1: 야 그냥 어째 아줌마이랑부터 하늘 공부를 뭐 하지 못했는데.
3: 내가 전에는 젊이라는 게 어째 못하. 전에부터 알은 안 써. 빨래라.
1: 저로 이 아줌마의 말이 지당하. 당전에야 농촌면목을 개변하는 근본은야 과학기술 문화 지식이 있는 젊은님 들어야 관리 있어 세우는 게 있다. 그래도 말이고
3: 저로 글쎄 내 말한 게 턱걸긴 해도 제게는 보약이 될 수 있어.
1: 예 갑자기 그렇구만. 아 아줌마 내 집이 돼지 잘못되면 내 다 보호하겠구만. 그러지 마.
3: 나도 말이 그러지. 아줌마 예. 우리 돼지 다 잘못돼.
1: 예, 빨리 가야겠다.
3: 빨리 가야겠다.
5: 아, 아줌마 속이 하다 이렇게 덩크리 있다가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겠다. 야 이게
2: 아야 아야 저 집안집 형님에 아, 아, 저 이 선생님 아, 이 세부
6: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마음은 참 좁다. 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속이 좁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으면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많아지는데요. 마음을 키우면 문제도 작아 보이고 문제가 작아 보이면 모순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 나왔겠죠. 네, 오늘도 저희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 믿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길 종합방송이 도시를 알려드렸습니다.

0: 한 걸음 늦게 걷더라도 한 마디 늦게 말하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작합니다.

0: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득대란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 특수교육과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3: 네, 오랫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발달 속도를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가끔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2: 네. 네,
3: 근데 그때는 이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또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늘 아쉬울 때가 많았었는데,
2: 네,
3: 우연한 기회에 또 지인이 소개로 여기 연변 언어 장애 훈련 센터를 알게 되었고, 또 원장 선생님이 격려하에 특수 교육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 네, 그러셨군요. 일반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특수교육 현장을 접하게 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느낀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3: 일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고 또 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2: 네,
3: 저희 장애 아동들은 발달 수준이나 또 어려움의 류형도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2: 네.
3: 같은 언어 장애라도 어떤 친구들은 표현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감정 표현에 힘든 아이 등 이제 특성이 아이마다 특성이 뚜렷합니다.
2: 네.
3: 그래서 유치원처럼 획일화된 수업 방식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이제 모든 활동을 개별 맞춤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2: 네.
3: 그래서 네, 저희 현재 연변 언어장애훈련센터에는 20명이 교직원과 60여 명이 장애 아동, 그리고 안도 언어장애훈련센터에는 6명이 교직원과 20여 명이 아이들로 1:3 비례로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네.
3: 네, 또 아이들이 장애 유형과 발달 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집단 및 전체 집단 수업을 운영합니다.
2: 네.
3: 또한 별 아동이 다양한 발달 요구에 부합하도록 언어치료, 인지치료, 몬테소리 활동 등 다채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이제 매 3개월마다 전문 진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 진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 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져 주고 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이제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기에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아이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2: 네.
3: 아이들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또 변화가 더디거나 혹은 또 아이가 이제 수업 참여도가 낮거나 하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교육 목표와 훈련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2: 네, 그렇죠.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제 내용도 네, 또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3: 네.
2: 네. 그래요. 학생들이 그 의사 표현을 못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3: 우리 친구들이 언어 표현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2: 네.
3: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울음과 행동으로 이제 모든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아이의 울음 하나만 듣고 이제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몸이 불편한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단순히 그 행동과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또 힘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되네요. 학생이 분명 힘들어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3: 장애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2: 그렇죠.
3: 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아이들이 표정이나 그리고 눈빛이나 또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2: 네.
3: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정 사물이나 장소를 또 이제 쳐다볼 때는 혹시 그곳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2: 그렇죠.
3: 예,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림 카드나 뭐 사진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이제 보호자와 협력하여 이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공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그 폭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3: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또 이제 가끔 이제 뭐 자해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에는 네, 우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즉시 개입을 해야 합니다.
2: 그렇죠. 네.
3: 네,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 제때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 잡는 과정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2: 네.
3: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사항을 소통을 해야 되는 일도 이제 또 추가적인 부담이고요.
2: 네, 그렇죠. 이제 또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아이도 또 많은 네, 좋은 진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3: 네.
2: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이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은 네, 무엇입니까?
3: 우리 장애 아동들은 워낙에 배움이 더디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가끔 어떤 친구들은 행위 문제가 많습니다.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 순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을 살펴가면서 이제 하나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시범하고 또 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항상 이제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요. 특수 교사의 하루는 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3: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2: 네.
3: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2: 그래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3: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반복적인 훈련과 지도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발전이 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2: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3: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부모님들은 엄청 행복해 하시는데
2: 그렇죠.
3: 네,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하면서 아, 어쩌면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발전이 느린 건 아닌지, 네, 그런 자책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지도 사례나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받고 또 저희 이제 동료들과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개별 아동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또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모래놀이 신비 프로의 그램을 프로그램 시간을 이제 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교사로서 겪는 이제 스트레스를 돌아보고 또 심리 상태를 안정화하여 업무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이 선생님들의 또, 네, 이 감정 변화나, 네, 심리적 이런 또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지 아이들을 또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1: 네.
0: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과 토론 겸, 네, 이제 교류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 네.
0: 주로 어떤 방면으로 많이 교류를 합니까?
1: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아이마다
0: 네.
1: 이제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0: 네.
1: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0: 네.
1: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이제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교류도, 네, 이제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1: 네,
0: 네.
1: 서로 이제 좋은 이제 교육 방식을 공유를 하고,
0: 그렇죠.
1: 네.
0: 네. 학생들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1: 아, 네.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0: 아, 네.
1: 예, 어느 날 이제 저희 교실 앞을 지나가길래 그냥 이제 무심코 이제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너무 귀엽게 잘 먹더라고요.
0: 아하.
1: 예,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원래 이제 초콜릿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고
0: 네.
1: 예,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매번 이제 수업하러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이제 준비했던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0: 네.
1: 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제 덕분에 아이가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봤다면서
0: 네.
1: 이 친구가 워낙에 이제 색상에 예민한 아이라 검정색
0: 아.
1: 음식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음식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수 있게 됐다면서 네,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그때 알았어요. 이
0: 네.
1: 아이가 처음부터 초콜릿을 좋아했던 건 아니라 이제 제가 건넸던 이제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용기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예.
0: 그렇죠. 인생에서 또 가장 처음으로 큰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1: 네.
0: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색상에도 민감한 아이들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1: 네, 색상에 민감한 아이, 뭐 소리에 민감한 아이,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0: 소리에 또 민감하다면 어떤 또 사례들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아, 네,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매일 듣는 종소리.
0: 아,
1: 네,
0: 네.
1: 그런 거 이제 예,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종이 울리거나
0: 네.
1: 하학종이 울리거나 할 때에는 이제 복도에 나서는 걸 거부하는 예,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이렇게 또 다양한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상황별로 다 가르쳐야 되죠. 네.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기대와 믿음 앞에서 교사로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행동, 인지,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0: 네.
1: 그리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또래 수준으로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0: 네.
1: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부모님들은 아주 하루 빨리라도 네, 큰 진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죠. 네.
1: 우리 아이도 이제 다른 이제 연령대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유치원에 다녔으면 좋겠고,
0: 네.
1: 똑같은 이제 연령대와 같이 이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0: 그렇죠.
1: 네,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기대가, 네, 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좀 발달이 더디고, 또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네,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이제 이러한 이제 성적을 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급해하시거나 또 실망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0: 그렇죠.
1: 이제 매개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또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또 부모님들한테도 따뜻한 이제 조언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또 함께 나눠야 한다는
0: 그렇죠.
1: 네, 그런 점이 정말 참 무거운 네,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네.
0: 그렇죠.
1: 네, 아이마다 이제 정말 특성이 다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른 부모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저랑 이제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네, 매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고 오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저희 딸애랑 이제 같이 뭐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네, 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그대로 이제 선주를 데리고 또 매번 또 연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할머니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수시로 또 저랑 또 소통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또 할머니가 노력하시는 만큼 또 진보도 또, 네, 빨랐습니다. 워낙에 또 능력이 좋은 친구라서.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저한테 이제 아이가 이제 순리롭게 이제 8월에 또 일반 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면서, 네,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0: 또 이런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으로서 가장 또 뿌듯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1: 네, 정말 이제, 정말 저도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네, 예, 정말 이제 내 아이가 이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두어오는 것만큼, 네, 예,
0: 그렇죠.
1: 그만큼 또 기쁘더라고요.
0: 그만큼 또 할머니께서도 협조를 잘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1: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 한테서 이제 수업을 받다가 저랑 함께한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0: 됐는데요. 특수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위에 설명한 사례들이 많은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훈련과 교육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서 이어서 실천을 해줘야 우리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익혀지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일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아이가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나 뭐 감정 변화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 이제 그런 정보를 저희랑 이제 공유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능력 향상과 행동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0: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에도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1: 우리 아이들과 보낸 하루를 돌아보며 퇴근 후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발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마주한 날이면 밤새 이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을 더 이제 재밌어하고 아니, 또 이제 제가 배워준 내용을 빨리 이제 습득을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0: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퇴근길은 다들 뭐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퇴근한다지만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이 마냥 네, 또 행복

0: 하고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 행동을 보였다거나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또 이 아이의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또 지속되지는 않을지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이제 늘 그런 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수시로 대처를 할 수 있지만은 혹시 또 집에 가서는 또 부모님들이 또 미처 아. 예, 또 발견하지 못하면은 네. 이 아이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을까 아. 네,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합니다.
0: 네. 혹시 그럼 퇴근 후에도 부모님들과 많이 또 소통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1: 네, 부모님들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보이거나, 아. 네,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0: 그렇죠. 네.
1: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네.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아, 네, 네,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0: 그렇죠.
1: 네, 제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또 영상으로 또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어떤 물음과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제 네. 예, 또 상세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0: 그러면 이제 뭐 퇴근 후거나 뭐 주말에도 어찌 보면 네, 늘 학생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겠네요. 이제 방금 그 따님과 함께 영상도 많이 찍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1: 네.
0: 네. 그런 면에서는 네, 따님도 되게 재밌으셔 하시는가요?
1: 네, 저희 딸에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이 네. 네,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0: 아,
1: 이제 어렸을 때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 아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0: 아.
1: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0: 네,
1: 네 저를 잘 협조해서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0: 네. 어찌 보면 선생님의 든든한 또 오른팔 역할을 하시네요.
1: 네.
0: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자조 능력과
0: 네.
1: 또 건강한 사회적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0: 네.
1: 네,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0: 네.
1: 또 화장실 사용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0: 네. 네,
1: 그러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 능력 여기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낯선 환경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0: 네.
1: 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내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야만이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방금 이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면의 수업은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저랑 이제 1대1 수업을 하다 이제
0: 아.
1: 네, 또 저랑 이제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교실에서
0: 네.
1: 이제 지정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잘 적응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또 이 아이가 다른 교실에도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네,
0: 네.
1: 교실도 이제 바꿔가면서
0: 네.
1: 그리고 이제 저랑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0: 네.
1: 또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는 그런 소조 수업 네,
0: 네.
1: 그런 것도 또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라도 또 크게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1: 네.
0: 뭐 교실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꿔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네, 또 정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1: 네, 이제 저희 어린이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 중에
0: 네.
1: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0: 아, 네.
1: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0: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데
1: 네.
0: 똑같은 물음인데도 선생님이 바뀌어지고
1: 네.
0: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네, 이제 또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네, 그러한
1: 일단
0: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긴장감부터 쌓이게 되죠.
0: 네,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이나 그런 낯선 타인에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네,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는 또 타입인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이 아이에게 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수업을 또이 아이가 또 재밌게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렇게 하나를 배워주더라도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네요.
0: 네.
1: 그래요. 힘든 점도 많지만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게 한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힘든 순간도 많지만
1: 네.
0: 저를 오랫동안 이 일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1: 네.
0: 우리 아이들의 이제 작은 이제 변화 있는 모습과 또 여러 선생님들과의 소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특수 교사로서, 네,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0: 특수 교사로 근무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작은 그런 순간들에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1: 네.
0: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작은 동작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아이들이
1: 네.
0: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1: 그렇죠.
0: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정확한 그런 가위질 하나에도 네, 저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순간들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깊은 보람으로 다가오는 때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해주고
1: 네.
0: 네,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불러서
1: 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꼭 이해해 주셨
0: 평범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꿈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1: 그렇죠.
0: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뿐이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1: 네.
0: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함께 또, 네, 이제 우리 조금은 느리지만, 네, 또 꿈이 있는 우리 장애 학생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늦게 찾아오는 보람이 가장 오랜 감동을 준다고, 네,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네, 존중 속에서 장애 학생들의 꿈을 꽃피워가길 기대하겠고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시장에 나가 팔려고 자루에 소금을 잔뜩 담아 당나귀 등에 얹었습니다. 무거운 소금 자루를 등에 실은 당나귀는 한참을 걷다 보니 등이 아프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당나귀는 이렇게 매일 소금 자루를 나르느라 지쳐 있었죠. 얼마쯤 가니 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에 도착했습니다. 당나귀는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는데 소금자루와 함께 개울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물속에서 나왔는데 등에 지고 있던 소금자루가 하나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모두 물에 녹아 없어졌던 거죠. 아하, 짐이 물에 젖으면 가벼워지는구나. 꾀가 생긴 당나귀는 그 다음 날부터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물에 빠졌고 그때마다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히히, 이렇게 좋은 방법 두고 내가 그동안 왜 무겁게 다녔을까? 아싸, 신난다. 히히히. 당나귀는 잔귀를 부렸고 소금 장수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에이, 이런 꾀 당나귀 같으니라고. 내가 요 녀석을 한번 혼을 내줘야겠어. 곰곰이 생각하던 소금 장수는 다음 날 당나귀 등에 집채만한 커다란 자루를 실었습니다. 당나귀는 헉, 뭐야, 왜 이렇게 큰 자루를 가져오는 거야? 하며 놀랐지만 이 자루는 하나도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솜을 잔뜩 넣은 솜자루였거든요. 당나귀는 그것도 모르고 개울에 다다르자 이번에도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당나귀는 개울에서 일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젠 짐이 가벼워졌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당나귀는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솜이 물에 젖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당나귀에게 소금 장수는 고삐를 끌며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자. 갈 길이 멀다. 어서 와. 당나귀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귀를 부리다. 이게 무슨 꼴이람? 아이, 무거워. 당나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꾀 당나귀 같다입니다. 이 속담은 꾀를 부리다가 도리어 피해를 본 당나귀와 같이 잔꾀를 부리어 몸을 슬슬 사리다가 혼살이 나는 사람을 비웃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는 잔꾀와 편법은 잠시 눈가림으로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일이 드러나고 본인만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선조들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잔꾀는 잠시 눈가림으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며 꾀를 믿고 편한 길만 찾다 보면 언젠가 당나귀처럼 혼살 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슬로벤스코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이후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와 발전 경험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1: 강력한 관리와 보호, 발전 촉진으로 15차 5개년 계획에 좋은 출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 공무원이 광서남용 횡주시 용남저수지 진륙댐 붕괴재해 조사평가 팀을 설립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수석의 초청으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의호는 절강성 개혁 개방의 축소판입니다. 20년 전 당시 절강성 당위원회 석이었던 습근평 동지는 의호 발전 경험에 대한 심각한 총화를 통해 정부가 관리할 것은 잘 관리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 정부의 보이는 손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의호 발전 경험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두 손의 결합은 의호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미래를 향해 어떻게 시장의 효과성과 정부의 유능함을 더 잘 실현하여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개를 보도 의호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 오늘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큰 옷을 갈아입히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의호는 상해까지의 첫 번째 국제 전자상 거래 신속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화물은 의호 세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 상해 포동 국제 공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송됩니다. 절강성 의호시 초과 무역유한회사 물류경리인 정태병은 과거 유럽 손님들은 한 달이 지나서야 물건을 받았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며칠이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의호는 전 세계 230여 개 나라와 지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에는 의호에서 대외무역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001년부터 의호에 와서 사업을 시작한 네팔 상인 비슈누는 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슈누는 당시 의호시는 외국 자본 기업을 설립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고 의호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우 번거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절강성 의호시 당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었던 모상괭은 당시 의호는 마치 탁자 밑에서 연을 날리는 것과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현급시로서 별도의 세관을 설립할 수 없었고 출입국 관리국도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기구와 권한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의 인력, 물품, 돈 등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의호를 방문한 습근평 동지는 의호 발전이 직면한 여러 체제와 기재 장애를 예리하게 통찰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쉽게 말하면 이는 아이가 성장하여 18세 청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6살 아이의 옷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발전과 더불어 이들에게 권한 확대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근평 동지는 한마디로 진리를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큰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입니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제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습근평 동지의 추진하에 1년간의 심층 연구와 검증을 거쳐 2006년 11월에 절강성은 의호에 대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확대하였고 이후 의호의 제1진으로 400여 개의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호시 정부 판공실 부주임을 맡았던 우수구는 권력 확대 개혁은 의호의 발전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시켰고 외국 상인은 의호 현지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심사 비준, 봉사, 감독 관리 등을 제대로 하고 경영 혁신, 경쟁 등을 광범위한 시장에 맡겨 과감히 시도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창조력, 상상력, 독창 정신을 충분히 발휘시켰습니다. 정부에 보이는 손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소상품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소상품의 수출 종류는 많고 규모는 작아 장사 한 건에서 늘 수십 종의 상품을 한 컨테이너에 모아 넣어야 했고 모든 종류의 상품은 통관 검사, 신청, 외환 결제, 세금 환급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빠른 성장에 따라 절차가 많고 통관이 늦으며 외환 결제가 어려운 등 문제들이 점차 중소업체나 영세 기업들의 난제로 되었습니다. 체제 기재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2011년 의원은 국가 국제무역 종합 개혁 시점 임무를 떠맡아 전국 최초로 현역에서 전개한 국가급 종합 개혁 시점으로 되었습니다. 절강성 발전개혁위원회 종합체제개혁처 처장을 지냈던 왕경구는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볼 때 의호의 국제무역 종합개혁 시점은 신형의 무역방식, 유통방식, 금융방식 구축 등 40여 개 부문과 관련되는 체계적인 공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천적 탐구를 거쳐 참신한 무역방식인 시장구매 무역방식이 의호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변화는 지정시장 내에서 외국 상인의 다품종, 다수 배치, 소규모 구매 수출을 허락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불완급, 통관 편리, 구매 금액 재고 등 정책을 향수하게 했습니다. 절강성 의호시 상무국 국장을 맡았던 왕병력은 이 혁신적인 조치는 의호 시장 수백만 가지 상품의 수출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전 세계 구매상과 의료 구매상 사이에 창조적으로 문턱이 났고 간편한 무역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의료 대외무역 수출은 1,4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근 30% 성장했습니다.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 보급할 때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할 것과 관련해 습근평 동지는 정부는 관리해야 할 것을 관리하고 풀어주어야 할 것을 충분히 풀어주었으며 봉사의식을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기업의 난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의 양성순환을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호의 경험은 발전 중의 경험이고 개혁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전면 발전을 추진한 경험이며 개혁의 정신, 발전의 방법으로 발전 중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고 표했습니다. 정부와 시장 관계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자원 배치 속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고 창조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유능하고 시장이 효과적이며 상가들이 과감히 도전하면서 의원은 개혁 전면 심화의 물결 속에서 힘차게 노를 저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대1로 공동건설 창의는 의호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정과 추진을 거쳐 의호, 신강, 유럽 구간, 중국 유럽 화물 열차가 개통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상품 집산지인 의호와 유럽 최대의 소상품 집산지인 마드리드 사이에 륙로 직통이 실현되었습니다. 항구가 없는 의호는 영파 주산항을 연결하여 영파 주산항의 제륙 항구 구역을 설립했습니다. 이로써 철도, 해운, 복합 운송을 통해 해양 기능을 내륙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국경에 접하지 않고 바다에도 접하지 않은 의호는 육지, 바다, 공중, 철도, 우편의 입체적인 개방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습근평 총서기가 다시 의호를 방문했습니다. 시장의 상가와 소기업주 대표들을 만나 총서기는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영광을 창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혁은 진행형으로 완료는 없습니다. 2025년까지 의원은 국제무역 종합개혁, 내륙 유통체제 개혁, 자유무역 시험구 건설 등 국가급 혁신 시범 과제 111개와 성급 시범 과제 216개를 잇따라 수행했습니다. 또한 시장 구매 무역 방식은 전국 21개 성 39개 시장으로 확대되고 보급되어 중국산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의회 수출입 총액은 4,864억 2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9.9% 증가한 가운데 수출액이 4,207억 2천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같은 기간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습금평 경제사상연구센터 연구사부의 작년 주임은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는 것이 습근평 경제사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고 또한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경제사회 발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의료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과 핵심 단계마다 습근평 청소기의 진단과 방향 제시 그리고 과학적 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의료 발전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이를테면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대중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며 시장이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개입이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핵심 분야에 힘을 쏟고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0: 공문 보도 판공실이 7월 24일에 15차 5기는 교육 시작 출발 괴를 두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안부 관련 책임자가 15차 5기는 교육 기간 공안 기관이 발전과 안전을 총괄해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15차 5기는 교육의 시작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 봉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공안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형사사건과 치안사건 수차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와 11.3% 감소했고 중국식 안전감이 해외 소셜 플랫폼에서 뜨거운 화제로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안발전 15차 5기는 전망계획은 통신 인터넷 사기 범죄 단속과 관리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통신사기 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통신사기 사건 발생 건수가 9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2023년 이래로 중국은 미얀마와의 경찰 협력을 강화하여 악명 높은 미얀마 북부 코캉의 4가족 범죄 조직을 철저히 타격했습니다. 한편 국제통신 네트워크 사기 방지 연맹을 설립해 국제통신 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공안기관은 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불법 범죄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 발생한 네트워크 요원 사건 170여 건을 수사하고 190여 명을 법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1: 7월 6일 광서 남영 횡주시 융람 저수지에서 댐 붕괴 사태가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습근평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리강 총리를 비롯한 중앙 지도 동지들의 지시 요구에 따라 국무원은 관련 국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평가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평가팀은 응급관리부가 선두로 자연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수리부,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중국기상국, 국가에너지국, 국가소방구조국, 그리고 광서쫑족자치구인민정부가 참여하여 광서 남영 횡주시 융람저수지 76 댐 붕괴 재해를 조사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7월 24일 국무원 광서 남영 횡주시 융람저수지의 76 댐 붕괴 재해 조사평가팀이 광서 남영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원 조사평가팀 팀장 겸 응급관리부 부부장인 진민이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평가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업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한 모든 동지들은 엄숙히 서서 광서 남영 횡주시 융남 저수지 76 댐 붕괴재해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회의에서 조사평가팀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과 당주왕 국무원의 결정 법치를 철저히 이해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실효성을 중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해 발생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재해 원인을 전방위적으로 규명하며 재해 예방 대응과 비상 대응의 문제와 책임을 전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높은 정치적 책임감으로 조사 평가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회의에서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섭취하고 반복적으로 개진하며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고를 확고히 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작업을 잘 수행하여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원 조사평가팀 전원과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변강 민족 지역의 간부 인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민족 단결을 촉진하는 국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난 3년간 제11진 신강 지원 간부들은 현지 간부 대송과 함께 분투하면서 신강의 사회 안정, 민족 단결 및 고품질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카슈가르죠, 타슈쿠르간, 따지크사 지원의 평균 해발 고도는 4,000m를 넘습니다. 심수지원 의료진은 심혈관 질환과 고산병 발병률이 높은 이 지역에 자금과 기술을 가져와 심혈관 고산의학과를 설립하고 현대식 고압산소 치료센터를 건설했습니다. 1년 전 오마르비크의 아기가 출생할 때 질식 상태였으나 지원 의료진과 현지 의료진의 저체온 치료 덕분에 아기의 뇌신경 발달을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19개 지원 송과시는 보건 분야에 75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110만 평방미터의 규모의 의료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했으며 3만 대 이상의 의료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교육 인력의 단체식 지원은 신강의 교육 수준과 인재 양성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신강 부월타라 몽골 자치주에서는 134명의 지원 교사가 현지 10개 학교에서 교장 혹은 핵심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지식을 수업에 접목시켜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각 지원 송과시는 교육 지원에 175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1만 명 이상의 지원 교사를 파견했으며 192개의 지원 학교가 내지 1,171개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도록 추진했습니다. 산업 지원 또는 신강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래 현대농업, 호탄의 소묘, 의료산업, 카라마이의 컴퓨팅 산업, 카슈가르의 신소재 산업 모두 규모화된 고품질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3년간 각 송과시는 총 6,500여 개의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완수하여 현지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을 촉진했습니다.
1: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개방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장강 삼각주 지역의 상반기 수출입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16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며 강력한 경제적 회복력과 발전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글이었습니다.

0: 오늘은 고이즈미 막말 배후에 숨어있는 일본의 핵 야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최근 일본이 핵무기와 관련된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 부문의 현직 책임자로서 이렇게 도발적이고 위험한 핵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일본 전후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는 비핵 3원칙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발입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를 통해 한계를 시험하고 핵 문제에서 이른바 완화하려는 야심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제사회는 마땅히 이에 대해 깊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이즈미는 국제무대에서 전수방위를 준수하고 평화와 발전과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고 선언했지만 국내에서는 핵금기 타파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측이 오랫동안 국제사회를 속여온 위장과 거짓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이즈미의 막말은 다카이치 사나이의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진적 핵 규제의 축소판일 뿐입니다. 수상에 취임한 후 다카이치는 핵 정책에서 소시지 자르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후 일본이 수십 년간 지켜온 핵 금기를 의문스럽고 논의 가능하며 수정 가능한 위험한 궤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시간에 따라 정리해보면 2025년 11월 다카이치는 국회에서 안보 3문서 수정 시 비핵 3원칙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거부하면서 단지 문서 수정 중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12월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수상 보좌관 오가미 사다 마사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함으로써 일본 국내외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1999년 일본 방위 정무 차관인 니시무라 신고는 유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미에는 지금까지 유임되었고 다카이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이즈미 신지로를 보면 그는 2025년 10월 일본의 핵 잠수함 개발 여부에 대해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12월에는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미 해군의 바다 늑대급 핵 잠수함에 올랐으며 올해 7월엔 금기는 떠나라고 직접 외치면서 한 단계씩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현직 지도자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부터 핵심 참모들의 핵 보유론 제로 비용 실현까지 그리고 방위 대신이 공개적으로 핵무기에 관한 논의를 금지구역 없음으로 외치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돌파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런 조성 외에도 일본의 제도적 측면의 추진도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다카이치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를 수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비핵 3원칙의 핵무기 반입 불가 조항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전문가 회의가 시작되자 다카이치는 직접 참석하여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6월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전 통합참모총장 야마자키 고지가 반입 불가 조항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안했습니다. 한편 집권연합은 노골적으로 핵 잠수함 의제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 유신회는 조속한 핵 잠수함 도입을 명문화하였으며 불반입 원칙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와 핵 공유 문제에 대한 연구 과제 및 운영 구상의 시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먼저 분위기를 띄우고 여당이 열을 올리며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유신회가 앞장서고 자민당이 뒤에서 관망하면서 다카이치 정부는 탐색, 평가, 재추진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때 흔들릴 수 없다고 여겨졌던 비핵 3원칙이라는 일본의 국책을 실질적으로 짓밟을 수 있는 장식품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군국주의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깊은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기자이자 패전국이었습니다. 까히라선은 포츠담 공고, 일본 항복서 등 충분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들은 이미 일본의 의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일본은 또한 핵무기 비확산 조약, 비핵무기 제약국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수용하거나 제조하거나 보유하거나 확산시키지 않는 것은 거스를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일본의 국제법 의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발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의 80%가 비핵 3원칙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82개 지방의회는 정부나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국책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핵문턱 국가로서 신속하게 핵 돌파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44.4톤의 분리된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대량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핵 문제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 외부 확산 위험은 결코 일반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아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용인할 수 없습니다. 다카이치가 집권한 이후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른바 외부 위협과 방위를 구실로 일본 헌법과 국제, 국내법의 제한을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일본이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개발하거나 심지어 핵 보유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는 다시 한번 재앙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이미 엄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호히 저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이즈미 막말 배후에 숨어있는 일본의 핵 야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거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남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5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여름철 초원을 짙게 물들이는 나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함께 형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창의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화음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5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공동부유는 중국 공산당이 초심을 실천하고 사명을 다하는 생동한 구현입니다. 중국은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새로운 로정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 우리는 어떻게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해야 할까요? 청소기의 원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5: 骄傲自满松劲歇脚必须乘势而上再接再厉接续奋斗胜非其难也失之者其难也我们要切实做好巩固拓展脱贫攻坚成果从乡村振兴 有效衔接各项工作，让脱贫基础更加稳固，成效更可持续。
2: 방금 들으신 내용은 습근평 청소기가 2021년 2월 25일 전국 빈곤해탈 공약 총화 표창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연설에서 청소기는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의 출처는 려시춘추 신대람입니다. 전국 후기 진나라 재상 려불위가 문객을 동원해 펴낸 려시춘추는 작가의 명작으로 장점을 널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의론이 사상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다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는 어렵지만 승리의 결실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려시춘추에 왜 이런 의론이 제기됐을까요? 사실 그것은 한 역사 사건을 대상한 것입니다. 춘추 시기 진나라 경대부 조영자가 책나라를 공격해 일거의 성곽 두 곳을 점령했습니다. 사자가 보고하러 왔을 때 한창 식사 중이었던 조양자는 보고를 듣자마자 밥맛을 잃고 얼굴에 소심이 가득했습니다. 측근이 하루에 성곽을 두 곳이나 공략했으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걱정이 가득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양자는 그렇게 큰 덕행을 쌓지 못했는데도 단번에 이러한 승리를 거두었으니 앞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저양자가 곧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근심이 번영의 씨앗이요 기쁨이 멸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오히려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더 큰 승리를 따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승리로 우쭐대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의 변증법이자 중국인의 경험담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예를 들겠습니다. 당현종은 개원년간 한효라는 강직하고 담대한 재상을 등용했습니다. 그런데 한효는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당현종을 보자마자 의견을 제기해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불쾌해하는 것을 보고 시종은 한효가 재상이 된 후로 폐하께서 많이 수척해졌다며 왜 그를 조정에서 쫓아내지 않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현종은 짐은 수척해졌지만 천하는 살이 찌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력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는 정신이 있었기에 당현종은 중국 사상 유명한 개원성세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현종은 중국 역사에 빛나는 개원성세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평 세월이 길어지면서 당현종은 점차 정치적 목표와 전진의 동력을 상실했으며 천보 연간에 이르러서는 조정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당 성세가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라는 이치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빈곤해탈 공략에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빈곤해탈 공략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도 마찬가지며 당의 모든 사업은 반드시 이뤄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임하고 꾸준히 차근차근 나아가야만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자연스럽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1: 목만 교수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어 어떻게 공동부유를 실현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동부유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우리는 탐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권장하고 먼저 부유해진 지역과 사람들이 기타 지역과 사람들을 이끌고 부유에 나아가도록 권장했습니다. 그 목적은 공동부유를 실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신시대 10년 빈곤 퇴치를 실현한 농촌 인구는 1억 명에 달해 중화 대지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부유는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전면적 빈곤 해탈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데 튼튼한 기초를 닦아 놓았고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며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발전은 당 집권 흥국의 가장 선차적인 과제라고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근면과 혁신을 통해 치부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제하고 고품질 발전을 첫자리에 놓으며 치부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중경시 무산현 하장촌의 모상님은 40여 년간 초심과 사명을 간직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현지 농민들을 인솔해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절벽의 돌을 깎아내 길을 닦았습니다. 7년에 걸쳐 건설한 이 도로의 총 길이는 8km에 달합니다. 그 후 하장촌은 선호하여 로무 송출, 수박, 귤 등 삼색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로무 송출은 남색, 수박은 녹색, 귤은 오렌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관광 등 일련의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켰습니다. 2016년 하장촌은 드디어 전촌 빈곤 퇴치를 실현했습니다.
4: 2021년 2월 25일 모상님은 전국 빈곤해탈 공작 모범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0: 네,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공동부유편 들으셨습니다.
6: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하로정에서 분발하사 이어집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하로정에서 분발하자.
0: 네, 오늘은 여름철 초원을 짙게 물들이는 나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의 초원은 색상이 선명합니다. 멀리 바라보면 들판은 끝없는 녹색이 펼쳐지고 하늘은 고용한 파란색에 하얀 구름이 떠돕니다. 푸른 초원의 풀향기가 가슴에 스며들고 산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리고 드넓은 들판을 가려우는 창공은 무궁한 낭만을 연출합니다. 초원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자연과의 포옹이고 마음과의 대화입니다. 여행의 기쁨은 이미 초원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네, 초원의 나담 축제는 정적인 아름다움에 생동감을 보태줍니다. 푸른 잔디 위에 말바꿈이 벌떡이고 구름이 맴도는 하늘가로는 오색 비단이 춤춥니다.

공중에서 선을 그었고 보크 선수가 맥걸음으로 나단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기수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왔고 노래와 한호성립 비옥한 들판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울란무치의 생동감 넘치는 춤사위와 자연이 어우러져 만 명의 관광객들이 함께 이 연례초원 축제를 목격했습니다. 나람은 오락과 축제를 뜻하는 몽골어의 중국어 번역입니다. 초원에는 목축민들이 흩어져 살면서 계속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합니다. 때문에 나람은 목축민들이 바라는 성대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나람 축제가 열릴 때마다 목축민들은 고운 옷을 차려입고 온 가족이 함께 축제에 나갑니다. 각지의 목축민들은 물과 풀이 풍부하고 소와 양이 살찐 초원에 모여 양궁, 경주마, 레슬링 등 종목을 겨룹니다. 나담은 초원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왔고 광범위한 대중성과 오락성을 갖춘 전통 민속문화 활동으로 초원에서 목축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즐기는 중요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2006년 나담은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오늘날 나담은 민속경기, 문예공연, 문화관광교류, 민족단결과 우정을 융합한 종합적인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2024년 이래로 내몽골 자치구의 나담축제는 총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관광종합수입은 41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네, 이번 나담은 남아 3회, 사가 경기, 소년 나담, 자동차 나담, 축구 챔피언 경기, 관광객 3종 경기, 공중 카니발, 초원 음악회, 만인 자가 운전 여행 등 20개의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행사들은 8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행사 전후로 내몽골에서는 30여 개의 문화관광 대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행사장에서는 외식 소비, 특산물 전시 판매, 남아 3회 대회, 무형문화유산 공방, 민속 상호작용의 5가지 기능 구역이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는 실링 골로 양 미식 대회, 치즈 전시, 여름 카니발, 초원 샤브샤브 등 특색 있는 상업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체 여행 촬영, 캠핑카 캠핑, 초원 자전거 체험 등 문화 관광 체험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박은탁은 여기에는 초원의 풍경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 체험도 있어 사람들이 초원의 정취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나담은 관광객들에게 초원의 매력을 충분히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초원을 깊이 둘러볼 수 있는 문화 창고가 되었습니다. 나담 개막식 현장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일제히 노래를 불렀고 기후가 서늘한 광활한 초원은 물결치는 열기에 파묻혔습니다. 나는 초원으로 달려가 생명을 끝없는 록시에게 맡겨본다. 나담 회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초원 축제에 몰입합니다.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보크 선수와 교류해 보기도 하고 사과 경기를 체험해 보기도 하며 직접 가죽 조각으로 펄트를 만들어 봅니다. 또 옷을 갈아입고 초원의 풍치를 사진에 담아 봅니다. 전에게는 내몽골 무형문화유산인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만명 모닥불 축제는 초원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모닥불을 둘러싸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여름 초원의 무한한 매력을 느낍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함께 형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창의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17일부터 2026년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상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 인사들은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추진 주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역량 강화와 지능 격차 해소를 돕는 중국의 실제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책임적인 대국인 중국의 책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글로벌 인공지능의 건강하고 안전하며 질서에는 발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인공지능연구센터의 과학 주임인 한스 우스코라이트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이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은 인공지능 연구 논문 산출, 특허 배치, 첨단 모델 연구 개발과 산업 응용 등 많은 분야에서 강력한 국제적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두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인공지능 및 디지털 개발부 장관인 마디예프는 중국이 이제 글로벌 인공지능 분야의 중요한 선도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 성과를 산업, 교통, 의료 등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여 과학연구, 컴퓨팅 파워시설, 인재 양성, 장면 응용을 포함한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기내의 인공지능 전문가 부바카르 시디 디알로는 고품질 전문 인재 양성, 좋은 혁신 환경,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르비아 국제정치경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의 카타리나 자키치 센터장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국가의 중점 발전 방향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책임적인 대국인 중국은 인공지능 발전 경험과 기술 성과를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루안다 키갈리 동립대학교 과학기술학원의 장 보스코 무사베 원장은 중국이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소스 인공지능은 첨단 기술 획득의 문턱을 낮추어 자원이 제한된 국가에 현지 혁신을 육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중국 보르드갈 인공지능 및 공중보건기술 공동실험실 보르드갈 측 소장인 인공지능 전문가 알린도 올리베라는 중국의 발전 성과가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에 중요한 실천 경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보르드갈 연합실험실은 양측 실질적인 협력의 생동한 사례입니다. 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상대로 5천 개의 인공지능 특별연수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아시안, 아랍연맹, 아프리카연맹, 라틴아메리카 공동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할 것입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네트워크 과학연구소의 윈디 홀 소장은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와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코트디바르 아비장 대학교 정보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아르세나 메난 교수는 중국이 개방적 협력을 주창하고 성과 공유를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 시대의 발전 혜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또한 전 세계의 협력적인 재해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중국 기상지능 경보 프로그램 마조가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솔로몬제도 등 국가에 도입되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30개국에서 마조의 현지 적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타나나리보 대학교의 디지털 관리 및 공공정책 전문가인 네스토르 라벤은 마조의 응용과 보급은 단순한 상업 논리를 넘어선 발전 이념을 반영한다면서 이는 각국의 공동 이익을 지향하고 인공지능이 민생 복지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중국의 추구를 생동하게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상해에서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가 탄생했습니다. 인공지능 협력 발전 행동 계획, 국제 인공지능 윤리 관리 행동 계획, 지능체 상호 신뢰 및 상호 운영 글로벌 협력 창의 등 많은 성과 문서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이버 보안 업무 조정 전문가인 우르반 파르펜티에브는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기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에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 언론인 독립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는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의 설립이 글로벌화 시대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리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발전 도상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규칙 제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미래의 디지털 경제를 더욱 잘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은 전 인류의 공동지혜의 결정체이자 소중한 자산으로서 이 첨단 기술이 인류에게 더큰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경제학자 가브란 이고르는 이번 대회가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 전략 구도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뢰를 주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탄자니아 가디언의 추석 경제 기자인 제임스 칸도야는 과학기술의 혁신은 전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지 새로운 발전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의 일련의 제안은 많은 발전 도상국들이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에 더욱 공정하게 참여하기를 바라는 공동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요르단 후세인 빈 탈랄대 전략연구교수인 하산 다자는 중국 경험의 독특한 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산업 혁신, 경제 발전, 글로벌 관리 및 인도주의적 책임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면서 이는 각국이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해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가 띠를 쓰고 화낼 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많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속상했구나, 힘들었구나, 괜찮아. 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감정 읽어주기는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상처받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기분 상했어도 태연한 척, 네, 참고 숨긴 건 언젠가 터져나오기 마련인데요. 네, 속상했구나, 힘들었구나, 괜찮아. 내가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주고 싶은 오후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Next Time We Are Flying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 PD의 FM 데이트 주말은 모아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모아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네,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네, 첫 번째 주말 계획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엔 야외로 캠핑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물놀이도 즐기려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시원한 또 물가가 네, 또 생각나는 요즘이긴 하죠. 네, 날씨가 무더워서 아무래도 뭔가 시원한 곳을 자꾸 생각나고 찾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에어컨 없이 버텼는데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드디어 집에 에어컨 장만했습니다. 내일 설치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또 시원한 주말 계획이네요. 그렇죠. 네, 요즘 무더위가 너무 또 심해지면서 네, 이제 밤잠을 들기 힘들 정도로 네,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무더위 또 시원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너무 이제 차게 틀면 오히려 또 감기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먹는 걸 저더러 다 준비하라고 하네요. 저는 놀러 가는 것보다 이걸 준비하는 게더 힘듭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뭔가 그래도 친구들이 믿고 또 맡기는 거니까, 네. 신경이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죠. 네. 맛있는 걸로 또 준비해야 하고, 각자의 또 입맛에 맞는, 네. 취향에 따른 그런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까,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또 맛있게, 네, 드시는 그런 모습, 생각만 해도 괜히 뿌듯하고 기분 좋지 않을까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디님. 저는 주말에 제일 친한 친구를 외국으로 보냅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막상 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는 뭔가 떨어져서 생활하는 그런 사이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연락은 자주 할수 있겠지만 편하게 연락하고 또 그런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도 하고 할수 있겠지만 막상 또 옆에 없다는 거, 내가 만나고 싶은

때, 내가 힘들 때, 네,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빈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웃으면서 또, 네, 좋은 일 있을 거라 네, 생각하고 또 기운 북돋아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FM 데이트 주말은 무아지 코너 이제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민족이 단합된 조국이 가장 강대하고 민족이 단합된 인민이 가장 행복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별 큰일은 없는데 괜스레 좀 기분이 언짢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도 있는데요. 마음이 지칠 때는 이 네 가지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왜 저래 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세상엔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명언이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흔들릴수록 가만히 그냥 그렇게 흐르게 둬보세요. 마지막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도 잘 살고 있는 지금의 나를 인정해주세요. 마음이 지쳐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용한 쉼터가 생길 겁니다.

인생을 살수록 공감 가는 글들이 있습니다. 입에는 말을 많이 담지 말고 가슴에는 근심을 많이 담지 말 것이며 위에는 음식을 많이 담지 말거라. 소란한 마음엔 고요가 필요하고 무거운 하루엔 여백이 필요한 법입니다. 드러내는 삶은 결국 나를 지키는 방식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가끔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수록 말을 많이 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많이 하는 말이죠. 부질없는 걱정을 하지 말거라. 우리가 하는 100% 걱정 중에서 4%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걱정으로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조금 무겁겠지만 무거운 분들은 내 마음을 비워내고 마음의 여백을 가져보세요.

0: 네, 오늘 시간에는요,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터가 필요한 그런 글들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을 쉬게 해주는 글. 남의 말에 휘둘릴수록 내 삶은 멀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마음이 시끄러울 땐 행동하지 말고 멈춰보세요. 그리고 미움이 커질수록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나의 상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꾸짖는 말보다는 토닥이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상대를 보는 눈길이 한결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네, 이번 순서는 소품, 돼지약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1: 잠만! 경찰차! 딴 데로 갔다!
2: 털어! 털어! 어디로 갔는가? 털어! 털어! 여기 있었구나. 그래, 그나 어디로 갔는가 해야지. 연달. 민변 연달. 연달. 찰집하게 부른다.
1: 저 엄마 마당 파는 거 어떻게 할까?
2: 연장 개월.
1: 무사장님?
2: 아이, 아이.
1: 무사리?
2: 아이란데. 아이, 우리 돼지세요.
3: 아, 집에 돼지 내다 넘기자.
2: 아이.
3: 내 진짜 가보세요.
2: 아이란데.
3: 뭐라 뭐 어쩌냐고.
2: 우리 돼지세요.
3: 네.
2: 돼지로 거의 죽게 돼 그래요.
3: 내가 또 돼지 내다 넘기겠다 왜?
2: 그래서 내요. 수인의 집이야. 가뜩 지금 굉장히 수인의 용기를 일부러 가고 없고 수인의 한 사람이 있을때 그래 내 수인의 한 사람한테서야 이야기 가져왔어. 근데야 수인의 한 사람이 나네 나오기 위해 한도 물어볼 줄 알아. 그래서야 어떻게
3: 아줌마 아 지지 바깥이 손 몰라도 그저나 돼지 같은 게 있어 죽게 되면 잡아야 되지. 그러다 여 사무지나 못하고 죽게 되면 툭 터구나.
2: 무슨 방송 이렇게 떠.
3: 야,
2: 우리 돼지께요 이제부터 조금만 살 지금 제가 다 받게 돼요. 여기 얼마 심이기는지 봐줘.
3: 야 아줌마 안되나 야좀 안되나 야 돼지요 고기 야 좀 어쩌자.
2: 여 병살에 대응 게인데 깨는 요렇게 전해다
3: 야, 아줌마 소리도 몇 대충 기름이구만.
2: 아이 그래.
3: 아, 야, 그때부터 하나 똑같은데.
2: 세월.
3: 네.
2: 그래도 우리 손에서 농수 더럽 빼치고 세월 많이 숲에 있는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3: 이제 살펴봐.
2: 저거 제가 다 봐도.
3: 야, 이 아줌마 정말 막 분모를 들이 맞을 자세야 돼. 아, 아줌마.
2: 야.
3: 수희한테 나 대화 좀.
2: 아이디어서.
3: 야, 이 아줌마 큰일 진짜 그랬네. 아, 이사도 사람한테 표 보이고 약 가져갔대. 수희한테도 아이고 암약이라 가져왔잖아.
2: 아이,
3: 나 잠깐 물어봅시다.
2: 아이,
3: 잠깐 물어봅시다.
2: 아이, 안 돼요.
3: 그래, 뭐 어째 그래.
2: 우리 돼지세요.
3: 예.
2: 그저야 이틀째 똥물을 짤짤 짜던 게야.
3: 예?
2: 오늘은 그저 맨 팍 버리고 늘어져.
3: 아, 옳스코. 예, 똥물싸게 물려. 옳스코. 똥물싸게. 옳스코, 가봅시다. 가봅시다.
2: 그랬거나 이게 돼지 똥물싸게 물려. 근데 어째 이게 한쪽 꼬르는 채굴 단계 조선말로 그리 기우.
3: 야, 기야. 아기 한쪽 말이라면 원래 조선말로 버릴까 조금 길어지구만. 여기 딱 들어봐.
2: 아, 옳소. 어느 때도 내야 시장에 가서 쌀 참여 볶거나 매땡이 하거나요. 채굴 짜던 게. 어이, 한 입 쌀 탔어. 하거나 이만 길어지.
3: 야, 정말 오늘 딱 맥주 딱 되네, 야, 정말. 이게 정말.
2: 사주.

0: 야, 이게 무지개 발이 또 싸는 것처럼 이렇게 따닥따닥을 가게 나네.
1: 오프로? 근데 이 쪽수 자식이 무지개야?
0: 아줌마!
2: 야!
0: 집에 대학교 어느 마이크인데?
2: 오, 이전은 그저 단방 다 팔게 됐어. 그래야 됐네. 이렇게 안달해도 되겠어.
0: 예, 그래, 됐어. 돼지.
2: 야.
0: 동물상의 물량 설명서라.
2: 야.
0: 에, 그, 저, 아줌마, 그, 어따, 그, 뺏기도 잊어먹겠어.
2: 야, 아무것도 안 가져.
0: 내 명심해, 들었어, 예?
2: 내 청기도 없게, 그저 쟤야. 내리 딱 보내가면 내 다 기억할게.
0: 예.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바.
2: 야.
0: 돼지의 크기에 따라서 부동하다.
2: 야.
0: 쭉 다시 말해서. 큰 돼지에게는 먼 작은 돼지에게는 작게 먹이면 돼.
2: 그게 다 원하지 뭐.
0: 돼지란 놈은 워낙 천성적으로 태시 없는 짐승으로 이 약을 자기가 먹고 싶어 하는 대로 먹이면
2: 그리, 그러다가 너무 많이 먹이면 죽자요.
0: 야, 이 아줌마 남이 왕왕 내리 번외가 있겠다. 옆에서 막 지키지 마서 막 착각했구만.
2: 야, 어서.
0: 그런 결심은 하지 않아도 됨. 내내 하면 다 그럴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산속에 범은 어째 약 큰 짐승을 하루에 다 잡아먹지 않을까. 그러니 돼지란 놈도 이 한병살이 약을 다 줘도 자기가 먹을 만큼 먹을 것을 알만하도.
2: 야. 그 우둔한 게 이 한병살이를 다 줘서 제절로 저절해 먹을 수 있을까?
0: 어때? 용신대한 거?
2: 야, 아이, 너, 사회 발전해서 사람들도 용민해진 게, 그 도달 자식들도 용민해 되겠지. 근데 이거 세월, 그, 이야기 부작용 없다오?
0: 어지 그만. 아, 그 옛날 약들이 질이 없어서 부작용에 맞지. 지금 그런 폐사랑이 근본 없었고.
3: 아, 보겠다고!
4: 어, 주의사하에다에 혹시 돼지 약을 먹일 때 약병살이 깨서 돼지 목줄에를 상하게 하는 현상만은 피면 밝고.
3: 아마나 가봤어. 가봤어. 무슨
2: 덕계인데 우리 돼지 모르겠어. 그나저나 세월.
0: 네.
2: 저거 해서.
0: 네. 가봤어.
2: 돼지 다 잘못되겠다.
0: 저, 이게 오늘 헛줄 나갔다. 야, 그 아까 이게 정말. 저기, 돼지 저 약을 먹고 잘못되자니까. 시향 냄새를 맡아봐서 그렇게 센 약은 아니겠다. 가차차 죽겠지. 야, 야, 오늘. 야, 내가 헛줄 났다, 오늘이야. 아, 이제 견디었지. 오늘은 해외 먹기 전에 이 돼지고기도 다 팔아야 되겠는데, 저 사람 그립자도 배우지 않니까? 자, 이제, 야.
5: 아, 사람이 아니오.
0: 좋은 사람들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 저 무지 빡세 붙이고.
6: 아, 난야 책장사요. 저, 나, 요 나네야 현신화 서점에 있는 박동무라고.
0: 박철호라.
6: 아, 그래서?
0: 미경과.
6: 어, 그럼 우리 집안이구만. 나도 미량 받게.
0: 아, 그래도 그렇지. 아이,
6: 아이, 야, 야, 야, 기름, 기름.
0: 아, 그래.
6: 야, 야. 저,
0: 어디로?
6: 아, 동무가 그 민병 전달하면서?
0: 다야.
6: 어째서?
0: 내가 연장지에서 뭐라고. 재밌다. 먹을 아리 없어.
6: 에이, 젊은이들을 조직해서 일을 벌리면 재밌겠는데, 이제.
0: 이게 다 옛날 소리구만.
7: 지금이 개라 잡아먹을 돈이 없음. 금보 할도라고 조직을 못했구만.
6: 에이구.
0: 정말이구만.
6: 오메 볼라니까 문화실도 굳었구만. 어째 청년 활동이라면 다양하게 벌려보지.
0: 아이고, 그게 다 옛날 소리구.
6: 아이, 나 얘기해줬어.
0: 아, 이거 진짜 외국 담배가 붙이지.
6: 야, 야, 그러지.
0: 걔, 난 어때 찾았어?
6: 어, 그런 게 아니야. 저, 사실은요, 우리 서점에 농촌에서 실험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 들어왔길래.
0: 무슨 책?
6: 내 이렇게 직접 메고 왔다.
0: 보겠습니다. 야, 빨리 해. 야, 이게.

0: 내 보고 대 조기름
1: 싸. 아, 저 빨리 꺼내.
0: 어, 아, 급해하긴 정말. 자, 뭐 과학기술 서장이요.
2: 네? 아, 이런 패는 무지개 뭡니까? 그냥 이런 무지개 좀 웃어버려야 안 돼요. 그냥 이 무지개 서장이 좀딱 말입니다.
1: 아, 그냥 거둬들겠노?
0: 야, 아, 어떻게 거둬들겠어? 산책에 이런 40대이래. 담배 한 통감밖에 아니려.
1: 멍청해 더 어디 있는데.
3: 우리 아이가 돼지고기 장사를 하면 돈이나 좀 벌이 그렇지. 지금 멍청해 어떤 아들은 장백 사표 담배도 위해서 하는 사표.
0: 아, 니가 깨끗나. 아이, 저러. 옛날에야, 우리 민족은야, 서울을 팔아서도야, 자식들 공부시켰다.
3: 아이고, 그런 말을 현실에 맞대구만.
2: 잡지라는 건 기계처럼 무슨 게 가짜 당해 있어야 뭔 판. 무슨 게 그렇다, 뭐. 뭐 보라고 쓰고, 뭐, 갔어, 갔어, 갔어. 뭐 봐라.
0: 아이, 저러. 저, 그래도야, 지금 이 시대 절조를 따르자면, 이런 과학기술 저작이란 많이 봐야 한다.
1: 싹 걷어칩서.
2: 우리 같은 청년들이다, 무슨. 아이, 돈이나 돈 벌어, 일찌감치 곱은 색시 나가다 작아 나가면 그만해서 돈 끼신데,
0: 끼신데. 아이, 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게 무슨 큰일이 해낸다.
2: 웃기지 마소! 지금 대학 교수님 아까들은 만날 부시시 해놓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돼지고기 장사를 할지 생각지도 못써. 내일 놀면서 무엇을 봤다. 뽀야 뽀야, 한쪽 꼬치 같구만. 정말, 그만.
0: 정말 이럴 뻔했었어야.
1: 대학이라 못 갈 바에야 뭘 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일찌감치 나와 단돌림피나 보는 게 상습지.
0: 아이, 그럼 저로는 그 연애편지도 못 쓰겠구만.
1: 무슨 소리야? 연애편지야 쓰면 찔나구만.
0: 에이, 난 뭡니까?
1: 아, 정말 그만. 야, 일들 났어.
0: 야, 그, 네, 나 당첨이야.
3: 아, 사랑하는 애다띠.
2: 오늘도 그립고 그리운 그대 모습 꽃보다도 어렵군.
3: 내 사랑 그대여.
2: 이야, 아, 이런 말만 믿겠지. 그거 온 동네 청각들이거든. 여기장 가면 써먹음 너무 까먹히고 말을 겪었다. 저는 저는 내 사랑.
0: 아이, 그런데야, 아, 그래, 하늘에 저 돼지고기만 팔자 죽겠어.
2: 아이고.
0: 그래도야, 세월을 따라가며 살자면, 최소 걱정도 아까야지. 아, 그래야 돈 버리고 몸수도 많이 들지?
1: 거다치 없어. 네, 그 전에 민배연장들 할 때는,
0: 야,
1: 나를 따르는 세가들이 크게 없던 게,
0: 야,
1: 돼지고기 장사라면 돈이나 좀 버는 것 같으라니까, 내 앞에서 막 흐물대는 세가들이, 여기다니 깨미띠 같고, 말이 같지. 아, 연장질 하면서 어째, 아, 돈이 안 못 벌겠어?
2: 연장질 하면서 돈 번다고 깸도?
1: 그러자, 이거.
2: 웃기지 마소. 내 장애는 1년 360원 국제고사하고 연말에 3원 65원밖에 못 샀구만. 한 달에 1억씩밖에 못 벌었구만. 정말이구만. 아이고, 정말.
0: 그런데 저로, 그래도야, 젊어서 그런 글 한 글자 읽는 게, 야, 돈 이름 보기보다 낫대.
4: 어째. 아, 내게 다 농촌 사회주의 사상 결과자고 이래 됨.
1: 아이, 난 그런 게 아니오.
2: 갔어, 갔어, 그럼.
1: 시끄럽지, 그럼 몰라갔지.
0: 아, 이거 정말.
1: 자, 그럼야, 이렇게 내 이 책이야, 저로한테 선물하지.
0: 자, 써. 보라니까, 그치?
1: 네네.
0: 돈 무슨.
1: 역. 야, 정말, 내 아무리 개판을 다니는데, 내 무슨 집안집 사람한테서 돈을 받겠어.
0: 됐어. 아이고, 우리 진세를 아고, 말했어.
2: 아, 11대 셋째 생기냐, 11대 여섯 이.
3: 아, 깨미래. 저녁에 우리 집은 순대 잡들어.
0: 아, 감사.
3: 그래, 두루 돌아다니려면 좀 썰썰할 때나 많은 게 있고. 기다리겠어, 그만?
0: 야, 야.
3: 자,
0: 그럼, 야, 야. 네. 그럼 내가 저 한 마리 갖고 먼저 생각을
3: 합니다. 예, 그랬어, 예, 예. 수고하셨어, 그래. 예.
2: 뭐야!
3: 네? 야, 너한테 정신 잘못됐네, 너한테.
5: 내 정신 잘못됐어,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3: 아니, 너한테, 너, 누가 대낮에도 자꾸 달려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우리 집으로 가요. 너, 시끄럽게 부르고.
1: 아이, 괜히 알아서 못 하겠다, 지금.
0: 아이, 무슨 일이야?
5: 어우, 진짜.
0: 전, 진짜 하고 천천히 얘기합시다.
5: 저 도깨비 때문에 우리 돼지 다 죽어주구나.
0: 무슨 일이야? 좀 천천히 얘기합시다.
5: 그 돼지, 어디를 가?
6: 다 어딜 가겠습니까?
7: 내 테디 꺼주네요. 내 테디 꺼주네요.
6: 야, 야, 그만.

0: 같아. 내가 좀 가지고 온 장사를 돈이나 버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앞에라서 그래. 내가 그때.
1: 내가 돼지 동물상에 물려? 뭐야? 돼지란 놈은 워낙 전전적으로 셋이 없는 짐스러워서 제가 먹고 싶어 하는 대로 먹이는데 제 아이래서 그래 내 너무 미심해서 너무 많이 먹이면 죽겠는가 할까 나한테 또 어때서 야
0: 내 어때?
1: 사람은 어때서 제가 먹을 만큼 먹고 한 속에 오라이는 어째서 약한 짐승을 하루에 다 잡아먹지 않는가? 그러니 돼지란 놈도 이 한 병살이 다 줘도 제가 먹을 만큼 내 아이를 보냐?
0: 아 아줌마 일단 비급부터 전에게 달라요. 전에게 줄게 줘야 돼.
1: 아줌마 내 이제 말한 것 같은 사투리라도 여기 있음도.
2: 아줌마 그만 왔어. 내가 다 알만한.
1: 내 무슨 그만하겠어. 돼지 약을 먹일 때 병자리를 깨서 돼지 목줄에를 탕하게 하는 폐단만이 분명할 것이다. 야, 이래서
0: 정신없이 먹여놓고 저래.
1: 아줌마, 내 이제 말한 것 같은 것도 여기 있음도.
2: 아이, 서로, 아, 이게 정말이오?
1: 정말이구만. 나는 얘 동대를 광명 동대하지. 서산이라는 건 모르구나.
2: 아줌마, 저, 가만히, 아이, 서로, 서로 좀 얘기를 하고.
0: 아이, 저 아줌마, 난 보고 저리.
2: 야,
0: 나는 농촌처럼 세고, 이 동네에서 한우숲이라 제리라고 쳐주면 내한테 모른다, 그래.
1: 그래, 저는 쳐주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겠어, 마시겠어, 마시겠어. 빈통제 뭐 빈통제라 알겠지. 대포로. 그래길래야, 저는 고조야, 한니고도 돼지 백종질이 날 팔 때요.
0: 아이,
1: 팔 때.
0: 예, 계속 백종질 죽였어. 야, 이게 오늘 정말
1: 난 오늘.
0: 아이 동무들 정말 이건 뭐 천지냐 이거?
2: 야
1: 저기 돼지를 쌌더니 사람도 돼지를
0: 손가락이 쌀쌀하게 되게 생겨.
2: 아이 아줌마 아 아줌마 이거 어. 말은 문명하게 하면 뭡습니까?
0: 야 정말야
2: 아이 철호 아 이게 어디 돼지 동물상이야죠? 돼지 회충약이지
1: 무지개랑도
2: 이게 돼지 회충약입니다.
1: 오 기차라야
2: 그래 한 번에 얼마씩 먹겠습니까?
1: 반병살을 거의 다 먹였습니다.
2: 야, 기차다야. 아, 여기다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먹이라고 했는데.
1: 우리 돼지 죽었구나, 그래, 뭐. 나 그냥 간염을 치료하자는 게 어떻겠냐. 아이고, 기차다.
2: 저, 아줌마. 이래지 말고, 우리 방법대서에 빨리 가, 돼지를 봅시다.
1: 아줌마에서 수의서에서 왔음도.
2: 아니, 내 뭐, 수의서에서 왔거든. 난 얘, 저, 현신화 서점에서 왔어.
1: 겜 죽었다,
0: 아, 그래, 뭐. 원래 수의서에서 일하다가 현신화 서점에 갔다 지금
2: 야, 아이요, 저런. 다 이 책이 있어. 책이 선생 의사야, 의사. 이 책이 그 보라는데,
0: 이 책이 그 그러자, 이거.
2: 정말. 저, 아줌마. 우리 많이 가보자.
1: 이큰 동네 하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어찌래.
2: 야, 그래야 뭐지 아줌마이랑부터 하늘 공부를 뭐 하지 못했는데.
1: 내가 누군 게 전에는 젊은이라는 게 어째 못하. 전에 무슨 알을 낳고 빨래라. 장판장고 무슨 돼지고 그가지고.
2: 아이, 서로 이 아줌마의 말이 지당하. 당전에야 농촌 면모를 개변하는 근본은야. 과학기술 문화 지식이 있는 젊은님들이야 빨리 일도 세우면 되겠다. 생도 많이
1: 어. 서로! 글쎄, 내 말한 게 턱걸긴 해도 되게는 보약이 될 수 있어.
2: 예, 갑자기 그렇구만. 아, 아줌마! 내 집이 돼지 잘못되면 내가 보호하겠으니까 그러지 마.
1: 나도 말이 그렇지. 아줌마, 예. 우리 돼지 다 잘못해.
0: 예, 빨리 가겠어.
1: 빨리 가겠어.
0: 예, 예. 아줌마, 속이 하다 이렇게 덩크를 있다가니야. 남 돼지고 자기 돼지 같다. 아, 이게, 아야? 아니야, 저 뒤받침 형님이, 아, 아, 이 선생님, 아, 이 세부!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마음은 참 좁다. 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속이 좁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으면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많아지는데요. 마음을 키우면 문제도 작아 보이고 문제가 작아 보이면 모순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 나왔겠죠. 네, 오늘도 저희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 믿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주위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스스로 나는 성격이 원래 솔직해서라면서 타인에게 지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때론 매력적일 수 있지만요, 타인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그저 무례할 뿐입니다. 만나고 집에 오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관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의 없는 질문을 일삼는 사람도 멀리해야 됩니다.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아기 안 갔니? 네, 압박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애정이 담긴 걱정은 조용하고 신중하지만요, 애정이 없는 걱정은 시끄럽고 경박합니다.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띄워드립니다.

네,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배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북극에서 태어난 이누이트들은요, 여기서 이누이트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이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내는 꽃송이.

네, 가족은 당신이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신이 연인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요. 연인은 당신이 집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건 그저 나의 한 조각일 뿐 누구도 모든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시선에 내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가는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기왓장 내외.

내 옴살 떨지 말라는 말이 정말 때로는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혹은 번개를 맞아도 강도 9의 지진으로 집이 두동강 난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달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이 삶은 게임처럼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 재산을 전화 한 통 속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불행이 가장 아픈 것인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슬퍼하되 서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위로하되 비참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은 일도 인정하고요. 네, 억울한 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최고급 뷔페에 간다 해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배는 불러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친구여.

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겠죠?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긍정적인 환자들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의 힘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병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플 때 긍정적인 태도가 도움이 된다면요, 아프지 않을 때는 그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특효약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다음 곡입니다. 허미오카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제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제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 에너지로 전 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깊이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시장에 나가 팔려고 자루에 소금을 잔뜩 담아 당나귀 등에 얹었습니다. 무거운 소금 자루를 등에 실은 당나귀는 한참을 걷다 보니 등이 아프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당나귀는 이렇게 매일 소금 자루를 나르느라 지쳐 있었죠. 얼마쯤 가니 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에 도착했습니다. 당나귀는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는데 소금자루와 함께 개울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물속에서 나왔는데 등에 지고 있던 소금자루가 하나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모두 물에 녹아 없어졌던 거죠. 아하, 짐이 물에 젖으면 가벼워지는구나. 끼가 생긴 당나귀는 그 다음 날부터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물에 빠졌고 그때마다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히히, 이렇게 좋은 방법 두고 내가 그동안 왜 무겁게 다녔을까? 아싸, 신난다. 히히히. 당나귀는 잔귀를 부렸고 소금 장수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에잇, 이런 꾀 당나귀 같으니라고. 내가 요 녀석을 한번 혼을 내줘야겠어. 곰곰이 생각하던 소금 장수는 다음 날 당나귀 등에 집채만한 커다란 자루를 실었습니다. 당나귀는 헉, 뭐야, 왜 이렇게 큰 자루를 가져오는 거야? 하며 놀랐지만 이 자루는 하나도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솜을 잔뜩 넣은 솜자루였거든요. 당나귀는 그것도 모르고 개울에 다다르자 이번에도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당나귀는 개울에서 일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젠 짐이 가벼워졌겠지? 히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당나귀는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솜이 물에 젖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당나귀에게 소금 장수는 고삐를 끌며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자. 갈 길이 멀다. 어서 와. 당나귀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꾀를 부리다 이게 무슨 꼴이람? 아이, 무거워. 당나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꾀 당나귀 같다입니다. 이 속담은 꾀를 부리다가 도리어 피해를 본 당나귀와 같이 잔꾀를 부리어 몸을 슬슬 사리다가 혼살이 나는 사람을 비웃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는 잔꾀와 편법은 잠시 눈가림으로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일이 드러나고 본인만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선조들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잔꾀는 잠시 눈가림으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며 꾀를 믿고 편한 길만 찾다 보면 언젠가 당나귀처럼 혼살 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0: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평소 신발도 상황과 공능에 따라 신어야 되는데요. 운동화는 그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농구화, 러닝화, 테니스화, 바드민턴화 등 다양한 운동 전경에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신발 밑창과 신발 표면의 디자인, 재질도 이에 따라 다른데 합리한 선택을 해야 운동 손상을 줄이고 운동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별이 있을까요? 네, 먼저 농구화입니다. 농구 운동은 많이 뛰고 빠르게 멈추기에 농구화의 바닥은 전방위적인 미끄럼 방지와 충격 완화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고 홈이 깊습니다.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 표면에는 쉽게 변형되지 않는 고강도 복합 재료나 가죽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러닝화입니다. 동일한 충격 완화 요구 사항 외에도 더 가볍고 산열과 통풍이 잘 되며 신발 표면이 더 얇고 신발 밑창이 대부분 세로 방향 미끄럼 방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화, 탁구화, 바드민턴화입니다. 종목의 운동 특성에 따라 디자인에 중점을 두지만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운동 중 측면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신발 표면 양쪽이 보통 보강 처리가 되어 있으며 바닥은 가로 무늬를 주로 해 측면 미끄럼 방지를 실현합니다. 다음은 배구화입니다. 전반적으로 더욱 가볍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성능이 뛰어나며 발목 높이가 적당한 형태로 설계돼 충격 완화와 빠른 방향 전환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네, 그럼 어린이는 운동화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어린이는 아직 성장 발육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발 밑창의 앞부분 3분의 1을 구부릴 수 있고 뒷부분이 딱딱한 신발을 선택해야 아이들의 발 근육을 충분히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발 앞부분은 철저히 보호해 부딪힘과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운동화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신발 표면이 더러워졌다면 가능한 한 물티슈나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된 깨끗한 천으로 얼룩을 닦아내야 하며 세탁 시 장시간 물에 담궈 놓아 신발의 접착면이 갈라지거나 신발이 노랗게 변하거나 재질이 노화되는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물이나 직물의 신발 표면은 딱딱한 솔로 씻어 섬유 소재의 3차원 구조를 손상시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신발 속 관리는 주로 통풍과 건조를 원칙으로 하며 운동 후에는 세균이 번식하거나 냄새가 날수 있기에 밀폐된 신발장에 직접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간의 청결이 필요하다면 신발 깔개를 꺼내 단독으로 씻어 말릴 수 있습니다. 네, 잠을 잘때 방이 너무 더우면 각종 질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답니다. 네, 낮 고온에 비해 야간 고온이 인체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지속적으로 고온이 유지되면 신체가 정상적으로 열을 발산하고 자가 회복을 할수 없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 너무 더우면 전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칩니다. 밤은 인체가 휴식을 취하고 낮에 열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는 핵심 시간대입니다.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 신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먼저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918만여 건의 주민 사망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낮 고온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열야 노출은 비사고성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독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수면 장애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위로 깨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바, 야간 기온 상승으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수면 시간이 44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온도가 섭씨 28도 이상이거나 습도가 과할 경우 수면 질이 저하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 만성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부하가 증가됩니다. 야간 고온은 인체의 자율신경 계통을 교란해 심박수 증가, 말초 혈관 수축, 혈압 파동 증가를 유발하며, 이는 심혈관 계통의 장기적 부하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악성 부정맥 등 위중한 응급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사병 위험이 증가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밤 동안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핵심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다음날 기초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량 여분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세포와 장기에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인은 열성 뇌졸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의사는 일부 로인들이 냉기를 받을까봐 우려해 에어컨을 켜지 않아 방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야간 발한이 과도해져 탈수가 발생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혈 용량이 감소해 뇌경색 및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름철 냉채를 보관할 때이 시간을 초과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여름이 되어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원하고 입맛을 돋우는 냉채가 식탁의 단골 메뉴로 됐고,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의 냉채 코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급성 위장염, 세균성 식중독도 연중 최고 발생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채는 2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조심해야 한다는 주제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많은 네티즌들이 오래된 냉채를 먹은 후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냉채는 상온에서 보관 2시간이면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한답니다. 냉채는 대부분 고온 살균 과정이 생략돼 있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균이 매우 쉽게 번식합니다. 보관 시간, 식재료 선택, 조리 과정에서 조금만 소홀해도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섭씨 30도 이상으로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병원균이 빠르게 증식하기에 최적의 황금 온도대로서 미생물 번식 속도가 겨울보다 3배에서 5배 빠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즉석 냉채 미생물 위험 모니터링 보고 2023에 따르면, 냉채를 상온에 2시간 두면 세균 수가 이미 질병 유발 기준에 도달하고, 4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육안으로 신맛이나 끈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바로 폐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7월 21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은 부분적 보도 단위 문예원단과 공공문화장소에서 선전사상문화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은 습금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주제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류 사상 여론을 발전시키고 량질 문화 공급을 풍부히 하며 연변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목소리를 전파하며 연변의 형상을 전시함으로써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인심을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일보는 1948년에 창간되었으며 전국 소수민족 지역에서 가장 먼저 창간된 지급시 당기관지입니다. 호가복은 연변일보사 1층 대청에서 신문사의 개혁 발전 로정과 중점 사업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일보는 주당위 기관지로서 당내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연변의 변화를 기록하며 대중을 위해 선전하고 봉사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주류 여론 진지의 책임과 담당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주당위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연변의 이야기를 정성껏 잘 들려주어 연변의 목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연변의 형상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신문사 한문, 조문, 뉴스 취재 편집 중심 및 뉴미디어 중심에서 호가복은 편집 기자들과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중대 보도 주제 선정과 기획, 뉴미디어 플랫폼 건설 및 운영 등 상황을 상세하게 요해하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주제 선정과 기획, 지식 소양, 문자 실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시사 열점과 대중의 관심사를 둘러싸고 분석, 견해, 무게가 있는 평론, 인터뷰, 정술과 심층 보도를 더 많이 내놓아 뉴스의 감화력과 영향력을 힘써 강화하게 합니다. 위챗, 틱톡 등 뉴미디어 계정 건설을 강화하게 합니다. 플랫폼의 영향력을 높이고 전파 피복면을 넓히며 량질의 콘텐츠로 시청자를 흡인하고 높은 온라인 방문량으로 시장을 움직여 기업이 실질적인 전파 가치와 상업 잠재력을 볼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을 찾은 호가복은 합성 계획 틱톡 공회, 연변 우선 생방송실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생방송 실황을 시청하면서 영상 제작, 생방송 제품 판매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타 성시의 경험과 방법을 적극 학습하고 참고해야 합니다. 코너 설치, 내용 기획, 생방송 운영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최적화하며 생동감 있고 생생한 시청각 언어로 연변의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은연중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성이 빛나는 점을 발굴하고 보여주는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작은 이야기로 큰 주제를 보여주고 보통 사람의 작은 빛을 통해 사회계 핵심 가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연변 우선 등 특색 코너를 깊이 있게 운영하고 시장 수요와 기업의 기대를 주시하며 몰입식 공장 탐방, 상황 맞춤형 추천 소개 등 방식을 통해 더욱 많은 연변의 좋은 제품이 널리 알려지고 전국에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수 언어의 독특한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에서 호가복은 온라인 전시 공연을 현장에서 진지하게 관람하고 무용극 오설 장백의 연습 과정을 관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가무단은 연변의 형상, 연변의 풍채를 전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더욱이는 외부에서 연변을 요해하고 연변을 읽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 전시 공연을 함께 틀어지는 것을 견지하고 우아하고 통속적이며 널리 사랑받는 정품 력작을 더 많이 창작해 전파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방문량의 열기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동경하고 연변에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군중예술관 연길시 문화관에서 호가복은 문예 종목의 리허설을 관람하고 일상 운영, 문화 해민 등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공문화봉사의 주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계절의 노래 등 브랜드극을 우수하고 정교하게 만들며 고빈도 고품질의 문예 공연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점 관광지 및 연변 슈퍼리그, 동북 슈퍼리그 등 브랜드 경기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상시화 전시 공연 맞춤화 봉사로 수익을 창출해 공익 사업에 더욱 잘 조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변 도서관을 찾아 청소년 열람실, 아동 열람부, 특장 문연부에서 일상 접대량 대출 열람 봉사, 특색 활동 전개 상황을 상시하게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고 학습하고 충전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장 서적을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기술 수단에 의거해 전적 전시와 해독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종이 서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묘미가 넘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열독 체험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정품 커피, 간편식, 차, 음료 등 업태를 질서 있게 도입해 도서관이 단일한 대출 열람 장소에서 열독, 학습, 문화 체험, 레저 사교가 일체화된 복합형 문화 공간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도서관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문화 생활을 즐기는 도시 서재, 도시 기지를 함양하는 따뜻한 쉼터로 되게 하게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서는 습근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확한 정치 방향, 여론 방향과 가치 취향을 확고히 파악하며 중심 대국을 둘러싸고 주제와 주선을 탄탄히 틀어지고 당의 혁신 리론, 선전 교양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주류 여론 인도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번영 발전시켜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추동하는 데 정신적 힘을 결집하고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을 선차적인 정치적 임무로 삼고 각종 매체 플랫폼 지원을 총괄적으로 잘 활용하며 더욱 많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리론 문장, 심층 보도를 내놓고 알아듣기 쉽고 기억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는 소박한 말로 그 속에 내포된 도리를 투철하게 말하고 항리를 깊이 있게 말하며 천리를 생동하게 설명함으로써 당의 혁신 리론이 기층에 닿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예술관 등 문예원단의 창작 역량을 충분히 발휘시켜 문예삼일꾼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 짙은 민속 풍토 가운데서 영감을 얻고 두터운 역사적 축적, 풍부한 홍색문화 가운데서 힘을 섭취하며 선명한 연변 특색, 변강 특색을 띤 우수한 노래와 무용 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해 가무의 고향이라는 간판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진지에 의탁해 공익 공연, 문물과 박물 전시, 경전 낭독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편적이고 질 높은 공공 문화 봉사를 향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견인으로 도시, 서재, 북카페, 역참 등 대상 건설을 확실하게 잘 틀어주고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체험관, 연변 발해력사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전시공연관의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일련의 중대한 문화관광 대상을 유치해 문화관광의 새로운 시나리오와 새로운 업태를 가열층 풍부히 하며 연변 관광탐방과 레저 소비 열풍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급 지도자들인 박군봉, 왕길보, 리시가, 윤조휘 및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2: 7월 19일 연길 수상시장이 개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군중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짙은 생활 정취를 간직한 이 도시 상업명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개업식은 무용 소매춤과 여성 이중창 도라지 타령, 가무 연변훈 등 다채로운 문예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와 연변 동방 수상주야시장 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춘이 차례로 축사를 하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연길 수상시장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새 수상시장 안에서는 각종 특색 간식 매대에서 구수한 향기가 퍼졌고 군중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복은 활동에 참석한 조시 지도일꾼들과 함께 시장 매대를 무작위로 방문해 업주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점 후 소감과 개업 준비 상황, 경영 전망 등을 자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상시장은 연기를 대표하는 생활정취의 명소이자 문화관광명함으로 광범한 군중들의 생활기억을 담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군중문화를 알고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창구입니다. 새롭게 건설된 수상시장은 시설과 경영 환경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업주들의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우수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업주들이 새로운 경영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과 신용을 지키며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경영해야 합니다. 또한 식재료 구매와 가공 과정 등 주요 고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정통 맛과 우수한 품질, 따뜻한 봉사로 기존 고객을 지키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여 경영이 더욱 번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 중인 군중과 관광객들과 교류하며 새 시장의 전체 환경과 업태 배치, 식사 체험 등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시장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정통 연변의 맛과 활기찬 생활의 정취를 더 많은 친지들에게 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맛을 찾아 연기를 방문하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방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 씨는 운영 기업과 함께 이번 개업을 계기로 높은 수준의 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정밀한 운영을 실시하며 체험형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과 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수상시장을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고 민속 매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각층의 내부 장식 스타일과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며 안내 표지와 점포 간판 등 세부 요소를 더욱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매대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개조 업그레이드를 강화해 생활의 정취가 넘치면서도 품격을 갖춘 고품질 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 인도교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조기에 완공 사용함으로써 거리와 강변 풍경을 더욱 잘 연결해 다리와 회랑을 따라 짙은 생활의 향기가 퍼지고 활기찬 인파와 관광객이 시장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능 확대와 품질 향상에 힘쓰고 커피와 베이커리, 간편식과 차 음료, 문화 창작 수공예 등 새로운 업태를 적극 도입해 시장 기능과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수상시장이 미식 체험과 휴식 쇼핑, 사진 촬영, 관광 등을 한데 아우른 복합형 문화 관광 거리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군중과 관광객들의 다양하고 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 지역 주민은 자주 찾고 외지 관광객은 반드시 방문하는 인기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 수상시장은 삼곳 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강변에 위치하며 건축 면적은 12,300평방미터입니다. 총 850개의 매대가 있으며 1층과 2층은 건설 과정에서 장면 재현에 중점을 두어 기존 시장의 활기찬 생활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3층은 현재 계획 설계 단계로 앞으로 독서와 휴식, 비즈니스, 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군중과 관광객들이 미식을 즐기는 동시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 지도일군 호복군, 리 씨가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 연결시 기관 간부 대표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0: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0: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1: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2: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1: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주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 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2: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1: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0: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첫째, 외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5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3배나 잘 외워집니다.
2: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3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0: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2: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0: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2: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불안 테스트 해볼까요?
2: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 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이제 도망갔지.
2: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세 개에서 네 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4: 다섯 개부터 일곱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5: 에너지 열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2: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2: 我们从书中汲取智慧，也把走过的路标记进人生的字里行间。 阅读，生活。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슬로벤스코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이후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와 발전 경험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1: 강력한 관리와 보호, 발전 촉진으로 15차 5개년 계획에 좋은 출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 공무원이 광서남용 횡주시 용남저수지 진륙댐 붕괴재 조사평가팀을 설립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 속의 초청으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의원은 절강성 개혁 개방의 축소판입니다. 20년 전 당시 절강성 당위원회 서기였던 습근평 동지는 의호 발전 경험에 대한 심각한 총화를 통해 정부가 관리할 것은 잘 관리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 정부의 보이는 손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의호 발전 경험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두 손의 결합은 의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미래를 향해 어떻게 시장의 효과성과 정부의 유능함을 더 잘 실현하여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개를 보도 의호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 오늘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큰 옷을 갈아입히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의원은 상해까지의 첫 번째 국제 전자상 거래 신속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화물은 의호 세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 상해 포동 국제 공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송됩니다. 절강성 의호시 초과 무역유한회사 물류 경리인 정태병은 과거 유럽 손님들은 한 달이 지나서야 물건을 받았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며칠이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의호는 전 세계 230여 개 나라와 지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에는 의호에서 대외무역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001년부터 의오에 와서 사업을 시작한 네팔 상인 비슈누는 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슈누는 당시 의오씨는 외국 자본 기업을 설립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고 의오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우 번거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절강성 의호시 당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었던 모상괭은 당시 의호는 마치 탁자 밑에서 연을 날리는 것과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현급시로서 별도의 세관을 설립할 수 없었고 출입국 관리국도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기구와 권한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의 인력, 물품, 돈 등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의호를 방문한 습근평 동지는 의호 발전이 직면한 여러 체제와 기재 장애를 예리하게 통찰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쉽게 말하면 이는 아이가 성장하여 18세 청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6살 아이의 옷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발전과 더불어 이들에게 권한 확대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근평 동지는 한마디로 진리를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큰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입니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제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습근평 동지의 추진하에 1년간의 심층 연구와 검증을 거쳐 2006년 11월에 절강성은 의호에 대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확대하였고 이후 의호의 제1증으로 400여 개의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호시 정부 판공실 부주임을 맡았던 우수구는 권력 확대 개혁은 의호의 발전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시켰고 외국 상인은 의호 현지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심사 비준, 봉사, 감독 관리 등을 제대로 하고 경영 혁신, 경쟁 등을 광범위한 시장에 맡겨 과감히 시도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창조력, 상상력, 독창 정신을 충분히 발휘시켰습니다. 정부의 보이는 손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소상품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소상품의 수출 종류는 많고 규모는 작아 장사 한 건에서 늘 수십 종의 상품을 한 컨테이너에 모아 넣어야 했고 모든 종류의 상품은 통관 검사, 신청, 외환 결제, 세금 환급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빠른 성장에 따라 절차가 많고 통관이 늦으며 외환 결제가 어려운 등 문제들이 점차 중소업체나 영세 기업들의 난제로 되었습니다. 체제 기재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2011년 의원은 국가 국제무역 종합 개혁 시점 임무를 떠맡아 전국 최초로 현역에서 전개한 국가급 종합 개혁 시점으로 되었습니다. 절강성 발전개혁위원회 종합체제개혁처 처장을 지냈던 왕경구는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볼 때 의호의 국제무역 종합 개혁 시점은 신형의 무역 방식, 유통 방식, 금융 방식 구축 등 40여 개 부문과 관련되는 체계적인 공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천적 탐구를 거쳐 참신한 무역 방식인 시장 구매 무역 방식이 의호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변화는 지정 시장 내에서 외국 상인의 다품종, 다수 배치, 소규모 구매 수출을 허락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불완급, 통관 편리, 구매 금액 재고 등 정책을 향수하게 했습니다. 절강성 의호시 상무국 국장을 맡았던 왕병력은 이 혁신적인 조치는 의호 시장 수백만 가지 상품의 수출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전 세계 구매상과 의호 구매상 사이에 창조적으로 문턱이 났고 간편한 무역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의호 대외무역 수출은 1,4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근 30% 성장했습니다. 의호 발전 경험을 학습 보급할 때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할 것과 관련해 습근평 동지는 정부는 관리해야 할 것을 관리하고 풀어주어야 할 것을 충분히 풀어주었으며 봉사의식을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기업의 난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의 양성순환을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호의 경험은 발전 중의 경험이고 개혁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전면 발전을 추진한 경험이며 개혁의 정신, 발전의 방법으로 발전 중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고 표했습니다. 정부와 시장 관계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자원 배치 속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고 창조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유능하고 시장이 효과적이며 상가들이 과감히 도전하면서 의원은 개혁 전면 심화의 물결 속에서 힘차게 노를 저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대1로 공동건설 창의는 의호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정과 추진을 거쳐 의호, 신강, 유럽 구간, 중국 유럽 화물 열차가 개통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상품 집산지인 의호와 유럽 최대의 소상품 집산지인 마드리드 사이에 륭도 직통이 실현되었습니다. 항구가 없는 의호는 뇽파 주산항을 연결하여 뇽파 주산항의 제륙 항구 구역을 설립했습니다. 이로써 철도, 해운, 복합 운송을 통해 해양 기능을 내륙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국경에 접하지 않고 바다에도 접하지 않은 의호는 육지, 바다, 공중, 철도, 우편의 입체적인 개방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습근평 총서기가 다시 의호를 방문했습니다. 시장의 상가와 소기업주 대표들을 만나 총서기는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영광을 창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혁은 진행형으로 완료는 없습니다. 2025년까지 의원은 국제무역 종합개혁, 내륙 유통체제 개혁,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등 국가급 혁신 시범 과제 111개와 성급 시범 과제 216개를 잇따라 수행했습니다. 또한 시장 구매 무역 방식은 전국 21개 성 39개 시장으로 확대되고 보급되어 중국산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의회 수출입 총액은 4,864억 2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9.9% 증가한 가운데 수출액이 4,207억 2천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같은 기간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습금평 경제사상연구센터 연구사부의 작년 주임은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는 것이 습근평 경제사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고 또한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경제사회 발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의료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과 핵심 단계마다 습근평 총서기의 진단과 방향 제시 그리고 과학적 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의료 발전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이를테면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대중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며 시장이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개입이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핵심 분야에 힘을 쏟고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0: 공문 보도 판공실이 7월 24일 15차 5개년 교육 시작 출발 괴를 두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안부 관련 책임자가 15차 5개년 교육 기간 공안기관이 발전과 안전을 총괄해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15차 5개년 교육의 시작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 봉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공안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형사사건과 치안사건 수차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와 11.3% 감소했고 중국식 안전감이 해외 소셜 플랫폼에서 뜨거운 화제로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안발전 15차 5기는 전망계획은 통신 인터넷 사기 범죄 단속과 관리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통신사기 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통신사기 사건 발생 건수가 9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2023년 이대로 중국은 미얀마와의 경찰 협력을 강화하여 악명 높은 미얀마 북부 코캉의 4가족 범죄 조직을 철저히 타격했습니다. 한편 국제통신 네트워크 사기 방지 연맹을 설립해 국제통신 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공안기관은 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불법 범죄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 발생한 네트워크 요원 사건 170여 건을 수사하고 190여 명을 법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1: 7월 6일 광서 남영 횡주시 융람 저수지에서 댐 붕괴 사태가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리강 총리를 비롯한 주황 지도 동지들의 지시 요구에 따라 국무원은 관련 국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평가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평가팀은 응급관리부가 선두로 자연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수리부,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중국기상국, 국가에너지국, 국가소방구조국, 그리고 광서 쫑족자치구 인민정부가 참여하여 광서 남영 횡주시 융람 저수지 진륙 댐 붕괴 재해를 조사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7월 24일 국무원 광서 남영 횡주시 융람 저수지의 진륙 댐 붕괴 재해 조사 평가팀이 광서 남영에서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원 조사 평가팀 팀장 겸 응급관리부 부부장인 진민이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평가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업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 시...

0: 시작전 참석한 모든 동지들은 엄숙히 서서 광서 남령 횡주시 룡남 저수지 진륙 댐 붕괴재해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회의에서 조사평가팀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과 당주왕 공무원의 결정 포치를 철저히 이해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하며 법과 교정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실효성을 중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해 발생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재해 원인을 전방위적으로 규명하며 재해 예방 대응과 비상 대응의 문제와 책임을 전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높은 정치적 책임감으로 조사 평가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회의에서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섭취하고 반복적으로 개진하며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고를 확고히 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작업을 잘 수행하여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원 조사평가팀 전원과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변강 민족 지역의 간부 인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민족 단계를 촉진하는 국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난 3년간 제11진 신강 지원 간부들은 현지 간부 대중과 함께 분투하면서 신강의 사회 안정, 민족 단결 및 고품질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카슈가르죠, 타슈쿠르간, 따지크사 지원의 평균 해발 고도는 4,000m를 넘습니다. 심수지원 의료진은 심혈관 질환과 고산병 발병률이 높은 이 지역에 자금과 기술을 가져와 심혈관 고산의학과를 설립하고 현대식 고압산소 치료센터를 건설했습니다. 1년 전 오마르비크의 아기가 출생할 때 질식 상태였으나 지원 의료진과 현지 의료진의 조치원 치료 덕분에 아기의 뇌신경 발달을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19개 지원 성과시는 보건 분야에 75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110만 평방미터의 규모의 의료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했으며 3만 대 이상의 의료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교육 인력의 단체식 지원은 신강의 교육 수준과 인재 양성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신강 부올타라 몽골 자치주에서는 133명의 지원 교사가 현지 10개 학교에서 교장 혹은 핵심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지식을 수업에 접목시켜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각 지원 성과시는 교육 지원에 175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1만 명 이상의 지원 교사를 파견했으며 192개의 지원 학교가 내지 1,171개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도록 추진했습니다. 산업 지원 또는 신강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래 현대농업, 호탄의 소묘, 의료산업, 카라마이의 컴퓨팅 산업, 카슈가르의 신수제 산업 모두 규모화된 고품질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3년간 각 성과시는 총 6,500여 개의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완수하여 현지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을 촉진했습니다.
0: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개방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장강 삼각주 지역의 상반기 수출입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16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며 강력한 경제적 회복력과 발전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글이었습니다.

0: 오늘은 고이즈미 막말 배후에 숨어있는 일본의 핵 야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최근 일본이 핵무기와 관련된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 부문의 현직 책임자로서 이렇게 도발적이고 위험한 핵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일본 전후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는 비핵 3원칙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발입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를 통해 한계를 시험하고 핵 문제에서 이른바 완화하려는 야심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제사회는 마땅히 이에 대해 깊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이즈미는 국제무대에서 전수방위를 준수하고 평화와 발전과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고 선언했지만 국내에서는 핵금기 타파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측이 오랫동안 국제사회를 속여온 위장과 거짓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이즈미의 막말은 다카이치 사나이의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진적 핵 규제의 축소판일 뿐입니다. 수상에 취임한 후 다카이치는 핵 정책에서 소시지 자르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후 일본이 수십 년간 지켜온 핵 금기를 의문스럽고 논의 가능하며 수정 가능한 위험한 궤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시간에 따라 정리해보면 2025년 11월 다카이치는 국회에서 안보 3문서 수정 시 비핵 3원칙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거부하면서 단지 문서 수정 중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12월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수상 보좌관 오가미 사다 마사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함으로써 일본 국내외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1999년 일본 방위 정무 차관인 니시무라 신고는 유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미에는 지금까지 유임되었고 다카이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이즈미 신지로를 보면 그는 2025년 10월 일본의 핵 잠수함 개발 여부에 대해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12월에는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미 해군의 바다 늑대급 핵 잠수함에 올랐으며 올해 7월엔 금기는 떠나라고 직접 외치면서 한 단계씩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현직 지도자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부터 핵심 참모들의 핵 보유론 제로 비용 실현까지 그리고 방위 대신이 공개적으로 핵무기에 관한 논의를 금지구역 없음으로 외치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돌파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런 조성 외에도 일본의 제도적 측면의 추진도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다카이치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를 수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비핵 3원칙의 핵무기 반입 불가 조항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전문가 회의가 시작되자 다카이치는 직접 참석하여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6월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전 통합참모총장 야마자키 고지가 반입 불가 조항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안했습니다. 한편 집권연합은 노골적으로 핵 잠수함 의제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 유신회는 조속한 핵 잠수함 도입을 명문화하였으며 불반입 원칙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와 핵 공유 문제에 대한 연구 과제 및 운영 구상의 시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먼저 분위기를 띄우고 여당이 열을 올리며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유신회가 앞장서고 자민당이 뒤에서 관망하면서 다카이치 정부는 탐색, 평가, 재추진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때 흔들릴 수 없다고 여겨졌던 비핵 3원칙이라는 일본의 국책을 실질적으로 짓밟을 수 있는 장식품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군국주의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깊은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기자이자 패전국이었습니다. 까기라선은 포츠담 공고, 일본 항복서 등 충분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들은 이미 일본의 의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일본은 또한 핵무기 비확산 조약, 비핵무기 제약국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수용하거나 제조하거나 보유하거나 확산시키지 않는 것은 거스를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일본의 국제법 의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발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의 80%가 비핵 3원칙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82개 지방의회는 정부나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국책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핵문턱 국가로서 신속하게 핵 돌파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44.4톤의 분리된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대량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핵 문제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 외부 확산 위험은 결코 일반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아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용인할 수 없습니다. 다카이치가 집권한 이후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른바 외부 위협과 방위를 구실로 일본 헌법과 국제, 국내법의 제한을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일본이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개발하거나 심지어 핵 보유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는 다시 한번 재앙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이미 엄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호히 저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이즈미 막말 배후에 숨어있는 일본의 핵 야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거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택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룡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여름철 초원을 짙게 물들이는 나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함께 형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창의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화운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공동부유는 중국 공산당이 초심을 실천하고 사명을 다하는 생동한 구현입니다. 중국은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새로운 도정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 우리는 어떻게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해야 할까요? 청소기의 원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5: 我们没有任何理由骄傲自满。 松劲歇脚，必须乘势而上，再接再厉，接续奋斗。胜非其难也，持之者其难也。我们要切实做好巩固拓展脱贫攻坚成果，同乡村振兴有效衔接各项工作，让。 脱贫基础更加稳固，成效更可持续。
6: 방금 들으신 내용은 습근평 총수기가 2021년 2월 25일 전국 빈곤해탈 공약 총화 표창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연설에서 총수기는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의 출처는 려시춘추 신대람입니다. 전국 후기 진나라 재상 려불위가 문객을 동원해 펴낸 려시춘추는 작가의 명작으로 장점을 널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의론이 사상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다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는 어렵지만 승리의 결실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려시춘추에 왜 이런 의론이 제기됐을까요? 사실 그것은 한 역사 사건을 대상한 것입니다. 춘추 시기 진나라 경대부 조영자가 책나라를 공격해 일거의 성곽 두 곳을 점령했습니다. 사자가 보고하러 왔을 때 한창 식사 중이었던 조양자는 보고를 듣자마자 밥맛을 잃고 얼굴에 소심이 가득했습니다. 측근이 하루에 성곽을 두 곳이나 공략했으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걱정이 가득하냐고 물었습니다.

0: 그러자 소양자는 그렇게 큰 덕행을 쌓지 못했는데도 단번에 이러한 승리를 거두었으니 앞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소양자가 곧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근심이 번영의 씨앗이요 기쁨이 멸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오히려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더 큰 승리를 따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승리로 우쭐대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의 변증법이자 중국인의 경험담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예를 들겠습니다. 당현종은 개원년간 한효라는 강직하고 담대한 재상을 등용했습니다. 그런데 한효는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당현종을 보자마자 의견을 제기해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불쾌해하는 것을 보고 시종은 한효가 재상이 된 후로 폐하께서 많이 수척해졌다며 왜 그를 조정에서 쫓아내지 않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현종은 짐은 수척해졌지만 천하는 살이 찌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력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는 정신이 있었기에 당현종은 중국 사상 유명한 개원성세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현종은 중국 역사에 빛나는 개원성세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평 세월이 길어지면서 당현종은 점차 정치적 목표와 전진의 동력을 상실했으며 천보 연간에 이르러서는 조정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당 성세가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라는 이치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빈곤해탈 공략에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빈곤해탈 공략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도 마찬가지며 당의 모든 사업은 반드시 이뤄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임하고 꾸준히 차근차근 나아가야만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돌듯 자연스럽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1: 목마한 교수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어 어떻게 공동부유를 실현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동부유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우리는 탐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권장하고 먼저 부유해진 지역과 사람들이 기타 지역과 사람들을 이끌고 부유에 나아가도록 권장했습니다. 그 목적은 공동부유를 실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신시대 10년 빈곤 퇴치를 실현한 농촌 인구는 1억 명에 달해 중화 대지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부유는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전면적 빈곤 해탈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데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고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며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발전은 당 집권 흥국의 가장 선차적인 과제라고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근면과 혁신을 통해 치부하는 것을 경려합니다.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제하고 고품질 발전을 첫자리에 놓으며 치부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중경시 무산현 하장촌의 모상님은 40여 년간 초심과 사명을 간직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현지 농민들을 인솔해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절벽의 돌을 깎아내 길을 닦았습니다. 7년에 걸쳐 건설한 이 도로의 총 길이는 8km에 달합니다. 그 후 하장촌은 선후하여 로무송출, 수박, 귤 등 삼색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로무송출은 남색, 수박은 녹색, 귤은 오렌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관광 등 일련의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켰습니다. 2016년 하장촌은 드디어 전촌 빈곤 퇴치를 실현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모상님은 전국 빈곤해탈 공약 모범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0: 네,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곡 공동부유편 들으셨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하로정에서 분발하사 이어집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하로정에서 분발하자.
0: 네, 오늘은 여름철 초원을 짙게 물들이는 나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의 초원은 색상이 선명합니다. 멀리 바라보면 들판은 끝없는 녹색이 펼쳐지고 하늘은 고용한 파란색에 하얀 구름이 떠돕니다. 푸른 초원의 풀향기가 가슴에 스며들고 산들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리고 드넓은 들판을 가려우는 창공은 무궁한 낭만을 연출합니다. 초원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자연과의 포옹이고 마음과의 대화입니다. 여행의 기쁨은 이미 초원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네, 초원의 나담축제는 정적인 아름다움에 생동감을 보태줍니다. 푸른 잔디 위에 말바꿈이 벌떡이고 구름이 맴도는 하늘가로는 오색 비단이 춤춥니다. 늠름하고 건장한 초원의 자녀들은 말을 타고 힘차게 달리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마음껏 노래 부르며 초원의 열정을 느껴봅니다. 나담은 옅은 화장을 한 초원을 더욱 진하게 장식하면서 평온한 하늘과 푸른 들판에 가득 생기를 보태줍니다.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내몽골 자치구 제36회 관광 나담문화체육대회가 신림골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막식에서 글라이더가 공중에서 선을 그었고 보크 선수가 매걸음으로 나담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기수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왔고 노래와 한호성이 비옥한 들판에 가득 울려퍼졌습니다. 울란무치의 생동감 넘치는 춤사위와 자연이 어우러져 만 명의 관광객들이 함께 이 년례 초원 축제를 목격했습니다. 나담은 오락과 축제를 뜻하는 몽골어의 중국어 번역입니다. 초원에는 목축민들이 흩어져 살면서 계속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합니다. 때문에 나담은 목축민들이 바라는 성대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나담 축제가 열릴 때마다 목축민들은 고운 옷을 차려입고 온 가족이 함께 축제에 나갑니다. 각지의 목축민들은 물과 풀이 풍부하고 소와 양이 살찐 초원에 모여 양궁, 경주마, 레슬링 등 종목을 겨룹니다. 나담은 초원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왔고 광범위한 대중성과 오락성을 갖춘 전통 민속문화 활동으로 초원에서 목축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즐기는 중요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2006년 나담은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오늘날 나담은 민속경기, 문예공연, 문화관광교류, 민족단결과 우정을 융합한 종합적인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2024년 이래로 내몽골 자치구의 나담축제는 총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관광 종합 수입은 41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네, 이번 나담은 남하 3회 사가 경기

민족 상호작용의 다섯 가지 기능 구역이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는 실링 골로 양 미식대회, 치즈 전시, 여름 카니발, 초원 샤브샤브 등 특색있는 상업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체 여행 촬영, 캠핑카 캠핑, 초원 자전거 체험 등 문화 관광 체험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박은탁은 여기에는 초원의 풍경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 체험도 있어 사람들이 초원의 정취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나담은 관광객들에게 초원의 매력을 충분히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초원을 깊이 둘러볼 수 있는 문화 창고가 되었습니다. 나담 개막식 현장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일제히 노래를 불렀고, 기후가 서늘한 광활한 초원은 물결치는 열기에 파묻혔습니다. 나는 초원으로 달려가 생명을 거듭록식에게 맡겨본다. 나담 회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초원 축제에 몰입합니다.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버커 선수와 겨루어 보기도 하고 사과 경기를 체험해 보기도 하며 직접 가죽조각으로 펄트를 만들어 봅니다. 또 옷을 갈아입고 초원의 풍취를 사진에 담아 봅니다. 전에게는 내몽골 무형문화유산인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만명 모닥불 축제는 초원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모닥불을 둘러싸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여름 초원의 무한한 매력을 느낍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함께 형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창의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17일부터 2026년 세계 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상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 인사들은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추진 주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역량 강화와 지능 격차 해소를 돕는 중국의 실제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책임적인 대국인 중국에 체급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글로벌 인공지능의 건강하고 안전하며 질서에는 발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인공지능연구센터의 과학주임인 한스 우스코라이트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이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은 인공지능 연구 논문 산출, 특허 배치, 첨단 모델 연구 개발과 산업 응용 등 많은 분야에서 강력한 국제적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두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인공지능 및 디지털 개발부 장관인 마리예프는 중국이 이제 글로벌 인공지능 분야의 중요한 선도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 성과를 산업, 교통, 의료 등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여 과학연구, 컴퓨팅 파워 시설, 인재 양성, 장면 응용을 포함한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기내의 인공지능 전문가 부바카르 시디 디알로는 고품질 전문 인재 양성, 좋은 혁신 환경,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르비아 국제정치경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의 카타리나 자키치 센터장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국가의 중점 발전 방향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책임적인 대국인 중국은 인공지능 발전 경험과 기술 성과를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루안다 키갈리 동립대학교 과학기술학원의 장 보스코 무사베 원장은 중국이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소스 인공지능은 첨단 기술 획득의 문턱을 낮추어 자원이 제한된 국가에 현지 혁신을 육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중국 보르투갈 인공지능 및 공중보건 기술 공동실험실 보르투갈 측 소장인 인공지능 전문가 알린도 올리베라는 중국의 발전 성과가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에 중요한 실천 경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보르투갈 연합 실험실은 양측 실질적인 협력의 생동한 사례입니다. 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상대로 5천 개의 인공지능 특별 연수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아세안, 아랍연맹, 아프리카연맹, 라틴아메리카 공동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할 것입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네트워크 과학연구소의 윈디 홀 소장은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와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코트디바르 아비장 대학교 정보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아르세나 메난 교수는 중국이 개방적 협력을 주창하고 성과 공유를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 시대의 발전 혜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또한 전 세계의 협력적인 재해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중국 기상지능 경보 프로그램 마조가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솔로몬제도 등 국가에 도입되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30개국에서 마조의 현지 적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타나나리보 대학교의 디지털 관리 및 공공정책 전문가인 네스토르 라베는 마조의 응용과 보급은 단순한 상업 논리를 넘어선 발전 이념을 반영한다면서

이는 각국의 공동 이익을 지향하고 인공지능이 민생 복지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중국의 추구를 생동하게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상해에서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가 탄생했습니다. 인공지능 협력 발전 행동 계획, 국제 인공지능 윤리 관리 행동 계획, 지능체 상호 신뢰 및 상호 운영 글로벌 협력 창의 등 많은 성과 문서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이버 보안 업무 조정 전문가인 우르반 바르펜티예브는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기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에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 언론인 독립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는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의 설립이 글로벌화 시대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리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발전 도상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규칙 제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미래의 디지털 경제를 더욱 잘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은 전 인류의 공동지혜의 결정체이자 소중한 자산으로서 이 첨단 기술이 인류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경제학자 가브란 이고르는 이번 대회가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 전략 구도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뢰를 주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탄자니아 가디언의 추석 경제 기자인 제임스 칸도야는 과학기술의 혁신은 전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지 새로운 발전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의 일련의 제안은 많은 발전 도상국들이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에 더욱 공정하게 참여하기를 바라는 공동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요르단 후신 빈 탈랄대 전략연구교수인 하산 다자는 중국 경험의 독특한 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산업혁신, 경제발전, 글로벌 관리 및 인도주의적 책임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면서 이는 각국이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 걸음 늦게 걷더라도 한 마디 늦게 말하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하는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세상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특수교원의 일상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 특수교육과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3: 아, 네. 오랫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발달 속도를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가끔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2: 네. 네.
3: 근데 그때는 이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또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늘 아쉬울 때가 많았었는데,
2: 네.
3: 네, 우연한 기회에 또 지인이 소개로 여기 연변 언어 장애 훈련 센터를 알게 되었고 또 원장 선생님이 격려하에 특수 교육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 네, 그러셨군요. 일반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특수교육 현장을 접하게 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느낀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3: 일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고 또 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2: 네.
3: 저희 장애 아동들은 발달 수준이나 또 어려움의 류형도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2: 네.
3: 같은 언어장애라도 어떤 친구들은 표현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감정 표현에 힘든 아이 등 이제 특성이 아이마다 특성이 뚜렷합니다.
2: 네.
3: 그래서 유치원처럼 획일화된 수업 방식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이제 모든 활동을 개별 맞춤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2: 네.
3: 그래서 네, 저희 현재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는 20명이 교직원과 60여 명이 장애 아동, 그리고 안도 언어장애 훈련센터에는 6명이 교직원과 20여 명이 아이들로 1:3 비례로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네.
3: 네, 또 아이들이 장애 유형과 발달 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집단 및 전체 집단 수업을 운영합니다.
2: 네.
3: 또한 개별 아동이 다양한 발달 요구에 부합하도록 언어치료, 인지치료, 몬테소리 활동 등 다채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이제 매 3개월마다 전문 진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 진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 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이제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기에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2: 네.
3: 아이들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또 변화가 더디거나 혹은 또 아이가 이제 수업 참여도가 낮거나 하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교육 목표와 훈련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2: 네, 그렇죠.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제 내용도 네, 또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학생들이 그 의사 표현을 못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3: 우리 친구들이 언어 표현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2: 네.
3: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울음과 행동으로 이제 모든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아이의 울음 하나만 듣고 이제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몸이 불편한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단순히 그 행동과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또 힘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되네요. 학생이 분명 힘들어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될 때, 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3: 장애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2: 그렇죠.
3: 예, 그래서 저희도 우선 아이들이 표정이나 그리고 눈빛이나 또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2: 네.
3: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정 사물이나 장소를 또 이제 쳐다볼 때는 혹시 그곳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2: 그렇죠.
3: 예,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림 카드나 뭐 사진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2: 네.
3: 혹은 또 이제 보호자와 협력하여 이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공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그 폭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3: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또 이제 가끔 이제 뭐 자해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에는 네, 우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즉시 개입을 해야 합니다.
2: 그렇죠, 네.
3: 네,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 제때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잡는 과정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어떠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사항을 소통을 해야 되는 일도 이제 또 추가적인 부담이고요.
2: 네, 그렇죠. 이제 또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아이도 또 많은 네, 좋은 진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3: 네.
2: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이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은 네, 무엇입니까?
3: 우리 장애 아동들은 워낙에 배움이 더디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가끔 어떤 친구들은 행위 문제가 많습니다.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 순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을 살펴가면서 이제 하나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시범하고 또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항상 이제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특수 교사의 하루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0: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이제 행위 지도를 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안전과 돌발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든 특수 교사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동작, 같은 내용을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또 이제 우리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조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0: 네.
1: 선생님께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반복적인 훈련과 지도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발전이 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1: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작은 변화에도 부모님들은 엄청 행복해 하시는데,
1: 그렇죠.
0: 네,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하면서, 아, 어쩌면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발전이 느린 건 아닌지, 네, 그런 자책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지도 사례나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받고 또 저희 이제 동료들과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개별 아동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모래놀이 심리 프로의 프로그램 시간을 이제 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교사로서 겪는 이제 스트레스를 돌아보고 또 심리 상태를 안정화하여 업무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이 선생님들의 또, 이 감정 변화나 심리적 이런 또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지 아이들을 또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0: 네.
1: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과 토론 겸, 이제 교류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0: 네.
1: 주로 어떤 방면으로 많이 교류를 합니까?
0: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아이마다 이제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이제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교류도 이제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네, 서로 이제 좋은 이제 교육 방식을 공유를 하고, 네.
1: 학생들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0: 아, 네.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예, 어느 날 이제 제 교실 앞을 지나가길래 그냥 이제 무심코 이제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너무 귀엽게 잘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원래 이제 초콜릿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고 예,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매번 이제 수업하러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이제 준비했던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제 덕분에 아이가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봤다면서 이 친구가 워낙에 이제 색상에 예민한 아이라 검정색 음식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음식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수 있게 됐다면서 예,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가

0: 처음부터 초콜릿을 좋아했던 건 아니라 이제 제가 건넸던 이제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용기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1: 그렇죠. 인생에서 또 가장 처음으로 큰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색상에도 민감한 아이들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0: 네, 색상에 민감한 아이, 뭐, 소리에 민감한 아이,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1: 소리에 또 민감하다면 어떤 또 사례들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네,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매일 듣는 종소리. 네, 그런 거 이제, 예,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종이 울리거나 하학종이 울리거나 할 때에는 이제 복도에 나서는 걸 거부하는, 예,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또 다양한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상황별로 다 가르쳐야 되죠. 네.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기대와 믿음 앞에서 교사로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행동, 인지,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또래 수준으로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부모님들은 아주 하루빨리라도 큰 진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죠.
0: 우리 아이도 이제 다른 이제 연령대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유치원에 다녔으면 좋겠고, 똑같은 이제 연령대와 같이 이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1: 그렇죠.
0: 네,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기대가, 네, 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좀 발달이 더디고 또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네,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이제 이러한 이제 성적을 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급해하시거나 또 실망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1: 그렇죠.
0: 이제 매개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또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또 부모님들한테도 따뜻한 이제 조언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또 함께 나눠야 한다는,
1: 그렇죠.
0: 네, 그런 점이 정말 참 무거운, 네,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1: 그렇죠. 어찌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선생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야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히 또 이해가 되시겠죠.
0: 네, 물론 이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또 정말 이제 참으로 이제 기쁜 일이죠. 근데,
1: 그렇죠.
0: 네, 아이마다 이제 정말 특성이 다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정말 이제 발전이 이제 많이 더딥니다. 아이가 이제 한개 사물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그걸 필요하거든요. 예,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네,
1: 하는
0: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그렇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두고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던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예, 할머니랑 어렵게 생활하는 한 남학생이 떠오릅니다. 이 남학생은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0: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른 부모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저랑 이제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매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고 오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저희 딸애랑 이제 같이 뭐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그대로 이제 선주를 데리고 또 매번 또 연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할머니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수시로 또 저랑 또 소통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또 할머니가 노력하시는 만큼 또 진보도 또, 네, 빨랐습니다. 워낙에 또 능력이 좋은 친구라서.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저한테 이제 아이가 이제 순리롭게 이제 8월에 또 일반 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면서, 네,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1: 또 이런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으로서 가장 또 뿌듯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0: 네, 정말 이제, 정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이제 내 아이가 이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둬오는 것만큼, 그만큼 또 기쁘더라고요.
1: 그만큼 또 할머니께서도 협조를 잘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0: 네,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부단히 또 훈련을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또더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이 아이는 그럼 이제 얼마 동안,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제가 가르쳤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이제 좀이 아이도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 이제 여기를 온 아이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서 이제 수업을 받다가 저랑 함께한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진학을 했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더 이제 애로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제 좀더 이제 큰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아마 또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또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네, 또이 아이가 이제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아이다 보니까 또 같은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더, 네, 좀더 마음이 쓰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1: 그래요. 동년배들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소통이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큰 감동으로 안겨오는 순간도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특수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위에 설명한 사례들이 많은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훈련과 교육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서 이어서 실천을 해줘야 우리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익혀지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일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아이가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나 뭐 감정 변화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 이제 그런 정보를 저희랑 이제 공유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능력 향상과 행동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에도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0: 우리 아이들과 보낸 하루를 돌아보며 퇴근 후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1: 아, 네.
0: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발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마주한 날이면
1: 네.
0: 밤새 이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을 더 이제 재밌어하고 아니, 또 이제 제가 배워준 내용을 빨리 이제 습득을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퇴근길은 다들 뭐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퇴근한다지만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이 마냥 네, 또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 행동을 보였다거나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또이 아이의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또 지속되진 않을지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이제 늘 그런 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수시로 대처를 할수 있지만은 혹시 또 집에 가서는 또 부모님들이 또 미처에 또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아이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합니다.
1: 네. 혹시 그럼 퇴근 후에도 부모님들과 많이 또 소통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0: 네, 부모님들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보이거나, 네,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1: 그렇죠.
0: 네, 제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또 영상으로도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어떤 물음과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제 예, 또 상세하게도 알려드립니다.
1: 그러면 이제 뭐, 퇴근 후거나 뭐 주말에도 어찌 보면, 네, 늘 학생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겠네요. 이제 방금 그 따님과 함께 영상도 많이 찍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네. 그런 면에서는, 네, 따님도 어떻게 재밌으셔 하시는가요?
0: 네, 저희 딸애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이 네,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 아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저를 잘 협조해서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선생님의 든든한 또 오른팔 역할을 하시네요.
0: 네.
1: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자조 능력과 또 건강한 사회적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또 화장실 사용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네, 그러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낯선 환경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내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야만이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방금 이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면에 수업은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저랑 이제 1대1 수업을 하다 이제 예, 또 저랑 이제 지정된 곳에서 이제 지정된 교실에서 이제 지정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잘 적응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또이 아이가 다른 교실에도 이제 적응을 할수 있도록 네, 교실도 이제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제 저랑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또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는 그런 소조 수업 네, 그런 것도 또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라도 또 크게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뭐 교실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꿔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또 정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네, 이제 저희 어린이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 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데 똑같은 물음인데도 선생님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네, 이제 또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네, 그러한
1: 일단
0: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긴장감부터 쌓이게 되죠.
0: 네,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이나 그런 낯선 타인에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네,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는 또 타입인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이 아이에게 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수업을 또이 아이가 더 재밌게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하나를 배워주더라도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네요.
0: 네.
1: 그래요. 힘든 점도 많지만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게 한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힘든 순간도 많지만 저를 오랫동안 이 일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작은 이제 변화 있는 모습과 또 부모님들이 인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또 먼저 다가와서 손잡아주는 그런 아이들과 또 언제나 깊은 신뢰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저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제가 또 오랫동안 이 길을 또 견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힘은 또 끊임없는 배움과 또 우리 현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매일 함께 이제 고민하고 교류하는 그런 동료 선생님들과의 소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특수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0: 특수교사로 근무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작은 그런 순간들에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작은 동작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정확한 그런 가위질 하나에도 네, 저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순간들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깊은 보람으로 다가오는 때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해주고 네,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불렀을 때 네, 뒤돌아보거나 예, 그런 이제 제 목소리에 이제 반응을 해주고 또 저와 이제 눈을 맞추는 예, 그 찰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응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결된 그런 마음의 교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하는 그런 곧 짧은 그 순간의 눈맞춤이 네, 저를 가장 이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보람감을 많이 느끼는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수 교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꼭 리에 해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장애는 단지 이제 인간이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 각자의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사회가 우리 모든 장애 어린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 어린이들이 그런 능력과 또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기회를 줘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 아동들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꿈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1: 그렇죠.
0: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뿐이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함께 또, 이제 우리 조금은 느리지만, 또 꿈이 있는 우리 장애 학생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늦게 찾아오는 보람이 가장 오랜 감동을 준다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존중 속에서 장애 학생들의 꿈을 꽃피워가길 기대하겠고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회에게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제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전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에너지로 전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숭고한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옥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파란 꿈을 안고 달리던 학창시절, 어느새 내 고향 강물 따라 흘러가고 석양을 바라

사곡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주위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스스로 나는 성격이 원래 솔직해서라면서 타인에게 지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때론 매력적일 때로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띄워드립니다.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내는 꽃송이.

그래, 가족은 당신이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신이 연인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요. 연인은 당신이 집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건 그저 나의 한 조각일 뿐 누구도 모든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시선에 내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가는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기왓장 내외.

네, 엄살 떨지 말라는 말이 정말 때로는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혹은 번개를 맞아도 강도 9의 지진으로 집이 두동강 난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달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이 삶은 게임처럼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 재산을 전화 한 통 속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불행이 가장 아픈 것인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슬퍼하되 서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위로하되 비참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은 일도 인정하고요. 네, 억울한 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최고급 뷔페에 간다 해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배는 불러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친구여.

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겠죠?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긍정적인 환자들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의 힘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병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플 때 긍정적인 태도가 도움이 된다면요, 아프지 않을 때는 그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특효약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다음 곡입니다. 허미오 카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见你身影，你对着我叮咛，要注意自己的心情。雨轻轻，我听见你。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见你身影，你对着我。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纵横。